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노랑물, 분홍물을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르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1: 다음 들으실 노래는 웃는 얼굴입니다.

0: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라부보와 카피바라 등 피규어 장난감이 젊은 세대를 사로잡으면서 그 파생 상품인 인형 의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무역

문화유산인 쫑금 기법을 접목한 민족풍 인형 의상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광서 쫑족 자치구 지역 특색이 담긴 전통 공예를 현대화한 감각과 절묘하게 결합해 젊은 소비자들의 감성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광서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대박 상품은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습니다. 2025년 광서 3월 3 전통 명절을 앞두고 구락공방 소속 직원들이 쫑금띠를 인형 머리 장식으로 꾸며 선보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즉각 좋은 반응이 쏟아졌고 제작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감성 소비가 불러온 이 열풍은 전통 공예를 잇는 새로운 창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양에 이끌려 주문한 고객들이 제작 과정에서 문양의 의미나 민족 복식 문화를 묻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형 옷이 움직이는 문화 전달자 역할을 하며 광서의 다채로운 민속 문화를 전시관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제작팀은 광서 여러 민족의 복식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난감과 패션 디자인을 확장하는 한편 쫑금 원단을 활용한 민족풍 인형, 반려동물 의류 등 신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민족풍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여웅의 변방도시 대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선생님 왕효강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론단은 막스주의 정당의 인민성과 권력관을 집중적으로 구현하였고 나는 누구이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하였고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을 시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 인민성과 권력관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아 창건된 선진적인 정당이고 당의 근본 취지는 일심전력으로

0: 마음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크스주의 유물론적 역사관은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자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은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 역사적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마크스주의를 따라 배우려면 인민의 입장을 고수할 때 관한 마크스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인민성은 마크스주의의 가장 선명한 품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의 권력은 당과 인민이 부여한 것이기에 우리는 권력을 당과 인민을 위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권력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잊고 인민과 멀어지면 우리는 원천을 잃은 물,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될 것이며 아무 일도 성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당의 군중 노선을 국정 운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권력을 당의 걱정을 덜어주고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며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여야만 시대와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중국 공산당이 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기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집권 리념을 본질적으로 보면 인민을 위해 집권하고 인민의 의거에 집권하는 것입니다. 신중국 70년의 집권 역사에서 중국 공산당은 집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외부 환경의 각종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수하고 시종 마크스주의 유물론적 역사관과 인민성을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 원칙으로 전환하였고 시종 인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이 옹호하는가 옹호하지 않는가 인민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인민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인민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를 모든 사업의 득실을 가늠하는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속에 전체 인민을 담을 자리가 있지만 유독 자신을 담을 자리는 없다던 현위서기의 본보기 조유록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삿가서기 양선주 공로와 명예를 숨기고 기층의 뿌리를 받고 묵묵히 기여한 전투여웅 장부청 등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였으며 자아를 망각하는 기여로 실제적인 치적을 인민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기에 우리 당은 시종 인민 대중의 진심 어린 옹호, 충분한 신임,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는 중국 공산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데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강산을 세우고 강산을 지키는 것은 인민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921년에 창건된 이후 우리 당은 시종 중국 인민을 위하여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초심과 사명으로 삼았으며 시종 공산주의 리상과 사회주의 신념을 견지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민족의 독립,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였습니다. 당의 초심과 사명은 당원 간부는 반드시 인민의 충복이라는 역할과 위치를 확고히 정립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삼고 인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인민을 염두에 두고 인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국가의 중요한 과업이고 우리는 인민의 충복이라는 말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며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초지일관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지종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당의 취지를 실천해야 하며 수중의 권력에 경외심을 갖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삼아야만 공산주의자의 초심과 사명, 경지와 책임감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당원 간부는 반드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투철하게 터득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다는 것을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실제적으로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실천의 귀착점으로 삼고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것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안위를 시종 마음에 두고 확고히 틀어주며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며 대중들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근심거리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힘껏 해결해 주어 당과 인민이 인정하고 실천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치적을 부단히 창조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25일까지 2026년 연간 영화 박스오피스가 1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여름 시즌 박스오피스는 12억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각 지역의 영화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시즌 영화 시장은 공급이 충분하고 장르 분포도 더욱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류 가치 영화, 코미디, 액션, 애니메이션, 수입 대작이 다원화 내용을 형성해 관객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인 상영작 구성과 볼거리는 2025년보다 모두 높은 수준입니다. 여름 시즌은 연중 가장 중요한 황금 기간으로 관람 열기를 발산하고 시장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지난 단오절 연휴 극장가는 중국 영화 사상 단오 기간 총 상영 횟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화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상권 소비 활력도 함께 진작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오후 절강성 항주 국가 판본관에서 국보 영락대전 기증 소장식이 진행돼 해외에 다량간 류출되었던 명대 필사본 영락대전 두 권이 판본관에 정식 소장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최대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영락대전은 중국 고전문헌의 보고로 되어 왔습니다. 100여 년의 류실 끝에 현재 남아있는 대전은

전색 해상도를 자랑하며 다종 스펙트럼 이미징 채널까지 갖추고 있어 문물 자원의 공간 정보 수집과 3차원 모델링, 동태적인 비교 분석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 이후 문물 01호는 기존의 길림 1호 위성 성좌를 구성하는 130여 대의 위성과 함께 공동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위성망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대량의 정밀한 원격 탐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국 전역에 위치한 각급 문물 보호 구역을 고정밀, 고빈도로 상시적으로 관측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가문물국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과 문물 보호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 원격 탐사, 드론 순찰, 사물 인터넷 감지, 인공지능 분석 등의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와 공중, 지상을 아우르는 천, 공, 지, 협동형 문물 자원, 감독 기술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문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할 견고한 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17회 량안 영화제 대륙 영화 전시가 대북에서 개막했습니다. 8편의 다양한 장르의 대륙 영화가 대만 관객들에게 영화 스크린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많은 대륙 영화인들은 관객과의 대화와 업계 교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대륙 영화는 장르가 다양합니다. 문해 영화 해가 중천에 뜨다, 역사 전쟁 영화 동극도, 시대극 장안의 려지, 복근 어촌마을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영화 랑랑인생, 희대, 나의 친구 안드레 등이 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문화관광부, 중앙방송총국, 북경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이 2026년 8월부터 9월까지 북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 제2차 준비 회의가 일전에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연변 가무단이 정성껏 창작한 대형 창작 무용극 오설장백이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 참가 작품으로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길림성 대표 작품으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소수민족 문예 합동 공연의 최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선정은 연변의 문예 창작 실력과 정예 작품 제작 능력을 인정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연변이 예술을 매개로 문화를 정치적 기둥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깊이 있게 구현한 생생한 사례로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내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여웅의 변방도시 대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현 곳곳에는 수많은 고적이 별처럼 산재해 대현에 눈부셨던 어제를 말해줍니다. 도심의 우뚝 솟은 변정루는 위엄을 자랑하고 문면은 산서에서 최대의 규모이며 양충무사는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고관은 벼랑에 의지해 공중에 건뜻 솟아 장관입니다. 그 밖에 대현에는 또 수려한 모습의 아소커 왕탑과 벼랑 중턱에 조성된 절백인 암사, 정교한 조각이 즐비한 홍복사 전탑, 도교의 암자 봉황관 등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주라 불린 대현은 산서성 동북부 암문관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 북악 향산지맥에 의지하고 남쪽으로 불교성지 오대산과 연결되어 호타하를 낀 대현은 역대로 산서 북부의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현은 기원전 700년대의 춘추 시기에 진에 속하고 그 뒤에 전국 시기에는 조와 진에 속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서한 왕조 건립 후 이곳에 광무현을 두었고 동한 때에는 안문군에 속했으며 수나라 때인 585년 안문군을 대주로 개명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69년 대주를 대현으로 개명했으며 청나라 때인 1724년 대현을 자개주로 승격시켜 그때로부터 대현은 주와 군, 도의 행정소재지로 부상했습니다. 1911년 다시 대현으로 개명되어 오늘날에 이릅니다. 험준한 지세에 의지한 대현은 남쪽과 북쪽이 산악지대이고 가운데가 벌판이며 그곳에 유명한 관문인 안문관이 자리잡아 군사 요충지로서의 명성을 널리 떨칩니다. 2000여 년간 대현에서는 크고 작은 전역이 1700여 회나 발생했으며 역대로 수많은 영웅들이 이곳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조양자가 대나라를 병탄한 후 조나라 장군 리목이 이곳에서 조나라를 지켰고 한 고조 류방은 안문관을 나서자 평성에 발이 묶였으며 이곳에 발이 묶인 수양제가 리연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북송의 명장 양업과 그의 아들들이 이곳에 천거의 길이 남는 충성과 애국의 스토리를 남겼고 리자성은 이곳에서 열흘 넘어 대전을 벌이고 나서야 북경으로 입성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군사적 위상으로 인해 대현에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월의 풍상고초 속에서 대현 고성은 수차 축성되었다가 파괴되어 현재는 서문 옹성과 북쪽 서쪽의 두 구간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고성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과 한나라 때 장성 유적, 수나라 때 성곽 유적, 명나라 때 축조한 39개의 보루 유적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옛 무덤과 절, 암자 등 많은 고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서형관이라고도 하는 안문관은 대현 고성에서 서북쪽으로 20km 거리에 안문산 자락에 위치하며 명무관, 편관과 함께 삼관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구불구불한 길이 그 속을 지나가는 안문관은 험준한 지세로 역대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은 안문관 성루는 명나라 때인 1374년에 축소했습니다. 안문관에는 조나라 장군 리목의 사당터가 남아있으며 수기의 비석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명나라 때 세운
무안군 묘비기에는 디먹이 군대를 이끌고 수차 흉노와 싸워 승리를 거둔 내용과 안문관이 명나라 때의 전란에도 여전히 군사 요지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초반 안문관은 원나라 잔여 세력의 끊임없는 교란을 받았습니다. 명왕조는 안문관 일대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기란후 륙형을 지휘사로 임명하고 군민을 동원해 장성 요새를 든든히 다지고 군사시설을 증축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적정을 감시하는 초소와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소, 군대가 주둔하는 병영,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 몸에 모은 고건물 변정루입니다. 대현성 안에 위치한 변정루는

명나라 때인 1374년에 신축했고 1471년에 소각된 것을 후에 개축했습니다. 변정로는 하단에 벽돌로 둥근 문을 낸 외벽을 쌓고 그 위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루각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루각에 주둔한 군사들이 빠른 속도로 네 개의 성문과 대현 고성에 각 중심지로 옮겨가서 고성을 지키고 평화 시기에는 루각의 종과 북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어 변정루는 고루라고도 불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정루는 기존의 군사적인 의미를 잃고 대신 사람들이 루각에 올라 저 멀리 대현고성과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시흥에 젖어 작품을 창작하는 명소로 됐습니다. 대현은 북송 초반 양가장, 즉 양씨 가문의 장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곳이자 양씨 가문의 자손들이 살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현 고성에서 동쪽으로 20km 거리에 위치한 양씨 가문의 사당 양충무사가 그 여운 가문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남쪽을 향한 양충무사의 문 앞에는 돌사자와 깃발이 세워져 있고 아카시아 나무와 폐방이 있으며 그 맞은편에는 송덩루라고 하는 무대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사당 정문에는 혁시의 장략과 일당 충리, 삼진 량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세 개의 편액이 걸려 사서의 길이 남는 양가장의 눈부신 무공을 보여줍니다. 양씨 가문의 수장 양업이 전사한 후에 태위직을 추존받고 충무시호를 받았기에 양씨 가문의 사당은 양충무사라고도 부릅니다. 두 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사당의 앞부분 건물에는 사당을 지키는 양씨 가문의 자손들이 묵습니다. 뒷부분의 안채와 별채에는 양업과 그의 부인인 사태군의 좌상이 공양되어 있고 양쪽에는 그들의 8명 아들들의 채색 립상이 세워져 있으며 종조도의 비석에는 양씨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대현은 예로부터 많은 문인 묵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인 진자앙과 리백, 왕창령, 북송의 학자인 범중암, 원나라 화가인 살도자 등이 모두 대현의 산천에 매료되어 부루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살도자는 어려서부터 조부를 따라 대주에서 살다가 과거 시험에 급제한 후에 각지를 돌면서 벼슬을 하는 중에 여러 지역의 경관을 묘사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강남의 아름다운 경치와 광막한 경관 등을 형상적으로 묘사한 살도자는 원나라의 으뜸 가는 시인으로 인정됩니다. 그가 생전에 다량간 쓴 시를 묶어 편찬한 안문집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대현은 현재에도 도정과 묘당음악 등 다양한 민간예술을 전해옵니다. 도인들이 도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던 예술 형식인 도정은 후에 대중들에게 흡수되어 지방극으로 변화 발전했습니다. 대현의 도정은 짙은 향토적인 분위기와 지방 특색을 띱니다. 특히 방언으로 구사하는 도백은 유머가 특징이며 도정 민간 예술인들도 매우 활약적입니다. 도교와 불교 사원의 종교 음악이었던 묘당 음악도 후에는 사원을 나와 민간의 장례식에도 사용되며 현재 역시 민간 예술의 일종으로 되어 농촌 지역에서 많이 전해집니다. 대현은 전지와 회화의 전통도 보유합니다. 600여 년 전부터 이곳의 화가들은 아주 유명했고 1980년대 새로 부상한 대현 민간회화는 중국의 대만과 향항 지역, 유럽, 남미주에까지 전파됐습니다. 대현은 1988년 중국 현대 민간회화의 고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이어서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 왕효강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우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이 아이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왕효강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왕효강 의사가 말하는 이 좋다는 어린이의 성격도 성적도 아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환아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소망하는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순화병원 소아신경외과 주임 의사인 왕효강은 34년째 매일 6시 50분에 출근하고 저녁 9시, 심지어 어떤 때는 새벽 2시 또는 3시에 퇴근합니다. 그는 매일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1년 수술량은 1000건이 넘습니다. 경험 축적을 통해 왕효강 의사는 림상에서 더 좋은 의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왕효강 의사의 교정 진료일입니다. 진료실 밖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칸막이로 막힌 진료실의 구역에서는 동시에 환자 진찰이 진행됐고 서너 명의 주치의가 각기 진찰을 진행했으며 왕효강은 그 사이에서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진찰을 마치면 진료실 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왕효강이 걸어와 진단서를 보고 현재 아이의 상태는 좋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의 배를 만지면 뭔가 있는 듯합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보니 우리 애도 협두계증인 것 같습니다. 왕효강 의사를 찾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듯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효강 의사로부터 시원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료표 추가 요구를 왕 의사는 종류로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루는 오전 8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약 270명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인 왕효강은 진료실 밖 환아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애매모호하게 답하거나 좀 더 지켜보라고 하면 1년인지 2년인지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들도 계속해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걸 알기 때문에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하북송 당산 출신인 왕효강은 1991년 대학 입시를 마친 후 원하던 복단대학에 붙지 못하고 당산에서 8년간 의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상해교통대학의학원 전신인 상해제2의과대학 연구생이 합격했습니다. 그 후 박사 공부까지 마치고 2012년 순화병원 신경외과에 가서 의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상해에서의 20년간 왕효강은 늘 열심히 뛰는 노력가였습니다. 동지대학, 복단대학 졸업생들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왕효강 의사는 좋은 소비수와 기술을 꼽았습니다. 2013년 그는 팀을 이끌기 시작했고 2015년 수술량은 450건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수술을 많이 하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왕효강 의사는 처음부터 진찰량을 많이 확보해야 품질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후 왕효강 의사는 많은 의사들이 회피하는 소아과로 전향했습니다. 자신만의 환자층을 형성하고 수술을 주도해 난치병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왕효강은 솔직하게 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아신경외과에서 많은 환아들을 치료해주는 용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아과로 전향한 것은 모든 병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치료법을 세분화했습니다. 환자들을 민들레에 비유하는 왕효강 의사의 인기가 올라갔고 왕효강 의사로부터 진료를 잘 받는 환자들이 더 많은 환자들을 소개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천건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년중무효라 해도 하루에 3건 가까이 완성해야 됩니다. 당일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나면 왕효강은 이튿날 병실에 가서 무료로 진찰을 받게 합니다. 입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사를 보여도 된다는 등의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환자에게 알려주고 또 병원 내의 동료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왕효강 의사는 자주 겁니다. 입소문을 탄 결과 2025년까지 왕효강의 환자 중 90% 이상은 외지에서 찾은 환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겨울 아침에도 왕효강은 일찍 병원에 도착합니다. 하루의 수술을 마치고 당일 진찰도 끝내고 다음날 수술이 잡힌 환자들을 하나씩 찾아 상태 확인을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 됩니다. 그가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모두 일어나 간절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의사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간절한 눈빛이 뜨겁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왕효강 의사는 진정으로 모든 아이들의 상태가 좋기를 바랍니다. 이 꼬마의 상태는 좋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이 말 한마디에 순간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53세인 왕효강은 의사 삼촌이 좋다는 말이 화직하고 의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정식하며 농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의사 할아버지라는 말에 익숙해진 그는 아이의 상태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항상 웃으며 따뜻함을 전합니다. 수많은 환아 가족이 외지에서 그를 찾아오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듯 싶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왕효강 의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 상장기급 진급식이 거행됐습니다.
0: 습근평에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석한 연설 단행본이 출판되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나미비아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석한 중요한 연설이 각지 간부 대중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상장계급 진급식이 3일 북경 8.1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진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장엄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장승민 부주석이 진급식을 주재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서명한 상장계급 진급 명령을 선독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장계급으로 진급한 중앙군사위원회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주임 장서광과 공군사령원 왕강에게 명령장을 발급하고 축하를 표했습니다. 상장계급을 단 두 군관은 습근평 주석에게 경례를 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에게 경례했습니다. 장례에서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급식은 우렁찬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속에서 끝났습니다. 이어 습근평 등 지도 동지들이 상장으로 진급한 군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군사위원회 기관 각 부문과 북경 주둔부대 관련 단위 주요 책임 동지 등이 진급식에 참가했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연설 단행본이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 신화 서점에서 발행됐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나미비아 네툼보 난디 은다이트와가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중요한 연설이 전국 각지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세로중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의 공을 세우도록 억만인민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의 풍반함이와 정신 실질을 깊이 있게 터득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선행하여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업적을 힘써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105일 내 우리 당은 줄곧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을 굳건히 지키고 더틈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힘찬 발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입하면서 두 높은 분발 정진의 힘을 응집시켰습니다. 강서성 정강산시 모평진 당위원회 옆이 부석이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듣고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에서 분발 정진의 힘을 얻었다고 표했습니다. 옆이 부석이는 2017년 정강산은 전국에서 설선적으로 빈곤의 모자를 벗었다면서 빈곤 해탈 공략전의 정리로부터 전면적인 향촌진흥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산업의 질적 승격, 민생의 효율 증대, 민중의 소득 증대를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실속 있는 노력과 업적으로 노혁명 근거지에 대한 총서기의 관심과 기대에 호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뇽하 운촌시 금봉구 봉리 지역사회 주민 마옹련은 총서기는 105주년간 드팀없는 분투가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켰다고 했다면서 이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쇠약하던 데로부터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에 대해 감소가 가장 깊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입학이나 노인들의 진로가 모두 아주 편리합니다. 지역사회는 꽃밭처럼 잘 꾸며졌습니다. 당의 굳건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쳐납니다. 운남성 노강 리수족 자치주 둥룡강향 당위원회 강빈 부석이는

0: 마련했다고 피했습니다. 강빈 부속인은 총속이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당 건수를 인솔로 삼으며 특색 산업에 깊이 파고들고 향촌 진흥과 민족 단결, 변경 방어 강화 등 재반 업무를 실속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05년 동안 한 시대 또 한 시대에 중국 공산당원들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에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종이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은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지 핵심 비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행정에서 모든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탈 때 관련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오수 공산당원, 오수 당사무 사빌군,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 대상인 리파는 현장에서 습근평 총석의 종료 연설을 들으면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보장임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연구 공략의 최전선에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새로운 공을 세워야 합니다. 오수 공산당원, 오수 당사무사빌군,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 대상인 리세요는 오몽산지에서 생활하면서 향촌 마을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민생사비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는 것을 모두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올바른 당임을 충분히 입증해 줍니다. 우리는 여섯 가지 시종 일관의 우수한 특질을 잘 계승하고 발행하여 고향 사람들을 이끌고 현대적 산간 특색의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켜 고향 사람들의 생활이 갈수록 풍요롭고 행복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종료 연설은 사람들을 크게 분발시키면서 전당의 새로운 역사적인 업적을 창조할 때 관한 위대한 호소를 전했습니다. 과학기술혁진의 공략진지에서 개혁개방의 최전선 관문에 이르기까지 향촌진흥의 광활한 들판에서 민생개선의 기층 일선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지도 아래 오늘날 중국인민은 두 높은 자신감과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 천진항도구 천곤호 연구개발 공정사인 양정구는 습근평 총석에는 신시대 새로종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분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각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이라는 사명과 책임을 짊어지고 혁신의 주도권과 발전의 주도권을 자기 손에 단단히 틀어지며 더 많은 국가 중대 장비를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표했습니다. 해남성 당위원회 개혁심화 판공실 국제협력처 재정문처장은 총석의 종료 연설을 들으면서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주왕은 해남의 자유무역항 건설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직무와 책임을 결합하여 당의 우수한 특질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해남 자유무역항을 우리나라의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옹안신구 당사위원회 류지량 위원은 습근평 총석에는 당의 인민을 용도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발전 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석에는 네 차례 옹안신구를 시찰하고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옹안신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소를 확고히 실천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신시대의 혁신고지를 건설하고 고품질 발전의 모범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가야 합니다.
1: 7월 1일 국무원 총리이며 당조석인 리강이 국무원 당조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경축대회에서 간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새로운 노조에서 모든 중국 공산당원

0: 사람들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투할 때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고 새로운 역사적인 빛나는 성과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 분투할 때에 대한 위대한 호소를 전당에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대해 중대한 독창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강당 강국에 있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기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국무원 당조와 국무원 각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결부해 핵심 요일을 깊이 이해하고 풍부한 내포와 실천 요구를 정부 업무에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당의 용도를 시종일관 견지 강화하고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며 두 가지 소거를 확고히 실천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으로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집행자, 행동파, 실천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에 대한 인식과 리해를 끊임없이 심화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걸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일하며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과를 거두어 역사의 계수봉을 잘 이어감으로써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사무 관리를 깊이 추진하고 정부의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죽어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설상, 하립봉, 장국정, 유국종, 왕소홍, 오정룡, 심의금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중공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가 7월 3일 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하고 관찰 실시 조치를 연구했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당조 속인 조락제가 회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회는 습근평 총서기가 발표한 중요한 연설은 높은 안목과 깊은 사상, 풍부한 내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고무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당과 전국 여러민족 이민이 재로중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의 업적을 쌓도록 이끄는 정치 선언이자 행동 강령으로서 중대한 정치적 의의와 리론적 의의,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 정치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이민 대표대회의 기능과 책임을 결합하여 성실히 리행해야 합니다. 회는 당의 105년의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행하며 본연의 직무에 기반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의 우수한 특질에 풍부한 내포, 시대적 특혜, 그리고 실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대 업무와 당 건설의 전 과정과 여러 방면에 반영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다섯 가지 필수라는 중요한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잘 견제하고 완비하고 잘 활용하여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인민대표대회 업무의 거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는 습분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인대 대표대회 각급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14가지 견제의 핵심 요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결합해 학습과 관철 업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각적으로 활용하여 인대 당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당의 정치 건설을 중심으로 당의 각 분야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0: 조항과 국가기관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대회가 7월 3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과 국가기관 사업위원회 서기인 채기가 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는 조항과 국가기관 여러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기는 습근평 정서기는 7일 종료 연설에서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노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발할 때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신시대 새 노정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방향을 한층 더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당의 6대 우수 특질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크게 발행하며 5가지 반드시를 실천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업적을 계속 창조해내야 합니다. 책기는 원작, 원문 그리고 원리를 터득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함의와 리론 품격, 실천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며 핵심 역량을 파악해 기관 당의 재반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함으로써 기관 당 건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우수한 개인이거나 선진 집체를 본보기로 리상신념을 확고히 하며 당에 충성하고 전력을 다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과감히 책임지며 청렴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책임은 각 부문 당조는 당관리에 정치적 책임을 참답게 관철하고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0: 대회에서는 중앙과 국가기관의 123명 우수 공산당원과 126명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 285개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했습니다.
1: 공무원이 최근 아름단 중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망계획은 록수 총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이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량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망계획은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땅을 지키기 위한 보호이전을 깊이 있게 수행하고 고체 폐기물과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행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생태계 최적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조속히 형성하는 등 일곱 가지 중점 과제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대기 오염 방지 개선, 수생태 환경 보호복원, 해양 생태 환경 보호복원, 토양 오염원 방지 및 관리, 산업 고체 폐기물 환경 위험 요소 조사 및 종합 활용, 새로운 오염물질의 협동 관리 등 중대 공정을 제기했습니다.
0: 7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제3진 장비갱신 프로젝트 명세서와 자금 배치가 하달돼 에너지 전력, 물류, 교육, 양로기구, 오프라인 소비 상업시설, 노후 화물수송차, 주택 노후 엘리베이터 등 분야의 장비갱신과 노후 주민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올해 전년 2천억 원의 두 가지 새로운 장비 갱신 자금이 모두 하달돼 도합 22개 분야에 약 1.1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성격을 다그치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복지를 개선하고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오늘은 유럽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온이 독일, 프랑스, 벨지크 등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쟁탈이 현지에서

주에 비해 약 40배 증가했습니다. 마침 조이바이가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 연종 쇼핑 축제를 시작하면서 메이디의 분할 에어컨 판매량은 약 42배 증가했고 립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80배 이상, 목걸이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1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파리의 샤오미 플래그십 스토어는 방문객 수와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매일 영업 전부터 매장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프랑스 공식 웹사이트에 새로 보충된 선풍기는 보통 반나절 만에 매진됩니다. 샤오미의 독일 관련 매장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선풍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장의 신규 상품이 몇 분 만에 매진돼 예약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유럽의 소비자들은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설치할 수 있을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들은 서비스 체계를 완비화해 현지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루카스 니콜은 임대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천공과 외벽 변경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신청했지만 계속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하더라도 이 콜은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소음에 대한 이웃들의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또 관련 건물 외관 보호 규정에 제한해 직면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제한돼 있어 설치 대기 시간이 길고 설치 비용이 여전히 높습니다. 한 에스파냐 경영자는 현지 에어컨 설치 대기 기간이 3일에서 약 10일로 연장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분할형 에어컨의 일정이 심지어 몇 달까지 유지됩니다. 설치 비용은 대략 1000유로에서 3600유로 사이로 에어컨 자체보다 더 비쌉니다. 사용자에게 이 비용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과 공급망 회복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유럽에 진출해 현지 건축 구조, 임대 제도, 설치 조건, 물류 시효 및 판매 후 봉사를 중심으로 제품과 공급망을 재구성해 제품이 진정으로 현지 생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포타스 피리트 에어컨은 2025년에 유럽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복잡한 설치가 필요 없고 전력 및 소음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튜트가르트 근처의 미국 독일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개발팀은 제품이 현지화 요구를 더 크게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이디의 가정용 에어컨 기술 혁신 책임자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지지대부터 에어컨 본체까지 제품 설계는 가능한 한 천공과 복잡한 공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 설치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외부 기기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지대가 지붕의 창문이나 플로 창문, 발코니 등 다양한 유럽 창문 형태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연구개발센터 가정용 에어컨 사업부 책임자 동문준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러한 설계는 중유럽 협력 혁신의 축소판입니다. 중국 기업의 유연 제조 및 기술 축적과 독일 공정사들의 현지 거주 문화 및 준법 요구에 대한 깊은 통찰이 결합돼 기술이 진실하고 시급한 민생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만들 수 있으면 운송도 따라와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용도 통로로서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해운 유럽 현지 창고 및 최종 배송 시스템과 함께 국경 간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럽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합니다. 마이트랜스 회사의 신비단이길 책임자인 마틴 쿠베크는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0: 지속 가능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화물이 유럽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이바이는 유럽의 현지 창고 네트워크와 배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형 가전을 가장 빠르게 다음 날 배송할 수 있고 배송 설치, 노후 기기 해체부터 폐기, 그리고 장비 회수까지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배달은 사이프는 수요가 절정일 때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7대의 냉각 장비를 배송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배송 속도에 놀란다고 말합니다. 조이바이 관계자는 에어컨을 비롯한 인기 제품들에 대해 재고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자기들도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에서 제공할 수 있고 빠르게 설치하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까지 중국 기업은 중국 제조의 혁신 능력과 매우 탄력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구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종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는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네, 땅이 영도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명하 운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가속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2부 대봉이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영도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다음은 세 번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대에 당의 영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개의 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습근평 총서기에 당주왕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며 당주왕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확고히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당의 영도의 최고 원칙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세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가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드팀없이 견지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영도를 항상 견지하고 수호한다면 전당은 확고한 방향을 갖게 되고 전국인민은 중심을 갖게 될 것이며 거센 파도에 직면하여서도 우리는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부단한 노력 끝에 당은 혼란과 흥망성쇠의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자아혁명이라는 이 두 번째 답을 찾아내므로써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으며 향이 변하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표했습니다. 전당은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는 항상 진행 중이며 당의 자아혁명도 항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긴장을 늦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피로 또는 태만 정서를 가져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추진하고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당의 자아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이끌어야 합니다. 항상 시험에 임하는 자세로 과감히 자아혁명을 추진해온 것은 백년 대당이 끊임없이 분투하고 련마한 품격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후 습근평 총서기는 전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연안을 찾았습니다. 연안 혁명기념지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당시 모택동 동지를 비롯한 원로 혁명가들은 연안에 머무는 동안 토굴집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삼베 옷을 입었으며 연안 기풍으로 서안 기풍을 물리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 동지들은 로시대 혁명가와 공산당원이 남긴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잘 계승하고 발행하며 당의 자아혁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당이 시종일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협에 강력한 지도 핵심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와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하는 위대한 실천에 대해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0: 시청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많은 견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교류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분 얘기해 볼까요?
1: 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층에서 온 공무원이자 당원입니다. 기층의 평범한 당원으로서 황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황 선생님.
0: 질문 감사합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서 큰 도리를 깨우칠 수 있는 매우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하고 가족을 잘 관리하며 당의 규율과 국법으로 가족을 잘 단속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나부터, 내 신변의 사람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일반 당원이란 말이 나오니 평범하면서도 또 평범치 않은 공산당원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7.1 훈장 수상자이자 광서 백색시 라거편 백리촌 제1서기였던 황문수입니다. 아래 황문수가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교회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네,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3: 네, 오늘은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영하 은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자 영하 은천시 하란현의 논어복합공간에는 천무의 논에 변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논가의 천막에 앉아 편히 커피를 마셨고 은은한 음악 소리는 논두렁의 오리 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곳 전원 풍경이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속을 태웠던 염알칼리성 땅이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어복합공간이 위치한 사십리점촌은 일찍 사십리 헐망한 가게로 불리웠습니다. 황하 범람구의 낮은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후가 건조하고 증발이 강렬했기 때문에 토양 염알칼리성이 엄중했습니다. 촌민 장숙영이 회역한 데 의하면 당시 촌의 땅들은 평평하지 못했고 염알칼리성 물질이 지표에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장숙영은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수도 잘 되지 않아 1년 농사는 전적으로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논어복합 생산 모델이 나타나면서 이런 상황이 개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현지에서는 논어공생종합재배와 양식 모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표준 농지를 건설하고 어업으로 알칼리성을 다스리며 복합

0: 생산 방식으로 염화물질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점차 벼, 개, 물고기, 오리 입체적인 복합 생산 체계를 형성하였습니다. 10년의 탐색을 거쳐 일찍 알칼리성 땅은 점차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논업 복합 공간에는 논, 물도랑, 오장이라는 폐쇄 물순환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황하의 물은 수로를 따라 논에 흘러들어 벼를 키우고 다시 물도랑을 따라 흐르면서 개나 오리들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물은 다시 어장에 흘러들어 물고기나 샤오를 키우고 나중에 물펌프를 통해 다시 논에 흘러듭니다. 이렇게 황하의 물은 이곳에서 세 차례나 활용됩니다. 논어복합공간 원구의 책임자 조개가 소개한 데 의하면 벼어류 공생순환 체계는 전통적인 재배 모식에 비해 약 20%에서 30%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조개는 과거에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물을 끌어들여 왔지만 지금은 물 한 방울도 더 잘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합니다. 네, 최근 연간 영하에서는 네 가지 물로 정하기를 전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태면 물로 도시를 정하고 물로 곳을 정하며 물로 사람을 정하고 물로 생산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황하수자원 총량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섰습니다. 냉하로 놓고 볼 때 수자원은 시종 발전의 관건적인 변량으로 됩니다. 황하는 냉하 경내에서 397km를 흐르며 냉하 평원을 적셔주고 또한 이곳의 발전 방식을 재확립해 줍니다. 일찍 수로를 뚫어 물을 끌어들이던 데로부터 지금은 더욱 세분화해져 물을 관리하고 물을 이용하면서 인민이 황하를 다스리는 실천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순환 활용과 입체적 재생과 양식을 통해 황하의 물은 논을 관계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개, 오리를 키우고 더욱이 파생적인 문화 관광 업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어복합공간은 점차 재배 플러스 양식 플러스 관광이라는 융합발전의 산업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2025년 복합공간은 벼 재배 소득 600여만 원을 실현했고 물고기, 개, 오리 등 양식 소득 100여만 원, 관광 소득 700여만 원을 실현했습니다. 관광탑에서 사람들은 무시로 휴대폰을 들고 논밭의 풍경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유리 전망대에서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어 유리를 통해 물도렁에 물고기나 샤오들을 구경합니다. 관광객 기우면은 원래는 논밭맛 구경하고 그냥 가자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기에 온종일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기우면은 아이들은 평소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논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모내기를 보고 물고기를 잡으며 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계속 집에 박혀 휴대폰만 만지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복합원을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장수경은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썰렁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일이 있고 소득이 있으니 살맛이 납니다. 장수경은 지금 집에 20무 땅을 복합공간에 내주어 무당 한 해에 8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또 수익금도 챙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 복합원에서 일하면서 하루 일당 100여 원을 법니다. 장수경은 토지 양도금을 받고 자기도 일당을 하면서 소득이 안정되고 생활이 충실하다고 말합니다. 네, 염알칼리성 토양을 다스리면서부터 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기까지 단순한 재배업으로부터 문화 관광의 융합까지 한 방울의 황화의 물이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또한 이곳의 물 사용 방식의 변화를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민들이 8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화를 다스려온 생동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네, 제한적인 황화의 물로 더욱 큰 효력을 내므로써 생태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발전을 지원하고 대중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논업 공간의 녹음은 더욱 짙습니다. 황해의 물은 조용히 논으로 흘러 생기 도도한 이 땅을 적셔줍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 보고서가 예측한 데 의하면 2026년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2,300만 대에 달해 세계 신차 판매량의 근 30%를 점할 것입니다. 5, 6년 전만 해도 이 비례는 겨우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 성장 예기치는 20%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 성장 예기치는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판매량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바흐티 비롤 사무총장은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유가가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원이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각국의 관련 지원 정책에 추동하에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속 확대되었습니다. 본부를 런던에 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6년 5월 세계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등록수는 약 180만 대로 동기 대비 3% 성장함으로써 연속 3개월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데이터 경리인 찰스 라이스트는 올해 보조 정책과 지속적으로 고공 행진하는 연료 비용의 충격으로 소비자들의 차 구매 수요가 급증했고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앞당겨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는 소비자 행동의 뚜렷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강력하고 기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년 보고서는 전기차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및 연료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이 5억 1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5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약 5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는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비축량은 매일 약 170만 배럴의 석유 소비 수요를 줄일 수 있고 2030년까지 전기차의 년간 석유 대체량은 매일 약 500만 배럴에 이를 것입니다. 네, 석유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은 에너지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변혁은 승용차 분야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교통운송 장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국 도로운송의 전기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 트럭 판매량은 트럭 총 판매량의 9%를 차지했습니다. 동력 배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기 트럭의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35년까지 전 세계 트럭 판매에서 전기 트럭의 비중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기차는 인공지능, 신형 전력 전자 기술과 빠르게 융합되어 차량이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 스마트 에너지 단말기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더 진보된 배터리 관리 체계, 더 효율적인 충전 기술 및 스마트 주행 기능이 지속적으로 보급되면서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정리 자동차의 전형적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기구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혁신이 세계 많은 경제체의 전략적 초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연구개발, 시범 및 초기 배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경제체들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사무총장 시그리드 프리스는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시장 및 산업 영향을 서로 일치시켜 제로 배출 교통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화학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교통 전동화가 여전히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등 분야와의 깊은 융합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에너지 체계의 재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거리에서 오가는 신에너지 셔틀버스는 대부분 중국에서 왔습니다. 올해 4월 브라질은 중국 전기차를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수입하여 해당 월 중국 전기차 수출의 최대 단일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중국 전기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여 최대 수입 시장이 되었습니다. 네, 왕성한 시장 수요에 직면하여 중국 전기차는 완전한 산업체인 스마트화의 장점 및 빠른 인도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급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수출은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183만 3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차를 다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15%를 넘었고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력합니다. 미국에서는 블룸버그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상당수의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콕스 자동차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미국 운전자들이 중국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제2세대 소비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69%로 상승했습니다. 네, 영국 방송공사 기자는 최근 북경과 안희성 합비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자동화 등 분야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전자 제어부터 차량 시스템까지 모두 자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의 빠른 반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은 현지의 친환경 전환과 산업 승격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를 일본 자동차 조립 기지에서 동남아시아 전기차 제조 중심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함은 하오 신에너지 소재 주식회사와 프랑스 오안노 그룹이 합작하여 건설한 공장이 정식으로 착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재정 공업에너지 및 디지털 주권부 롤랑 레스큐어 장관은 기공식에서 이 공장을 배터리 기술 연구 개발 혁신의 핵심 요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작 기업은 프랑스와 유럽의 기타 국가들이 호혜 상생의 방식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유럽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지 유휴 생산 능력을 활용한 생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자동차 기업의 성숙한 전동화 기술, 공급망 체계 및 경쟁력 있는 제품이 현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때로는 쏟아지는 타인의 섣부른 참견이 조용히 걷던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진 자리는 오롯이 내가 딛고 일어나야 하니 무례한 걱정과 잣대 앞에서는 잠시 귀를 닫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헤매며 오든 마음이 굳은 살은 그 어떤 화려한 중고보다 단단하고 값진 법입니다. 각자의 정답이 다름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얽매일 때도 있는데요.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길은 우리의 속도대로 걸어갑시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보폭으로 걷는 길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신 후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근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장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소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실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

0: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관리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영과학기술 융합발전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민영과학기술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용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료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제재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계 최대 얄롱장보강 하류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얄롱장보강 하류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많은 외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과장된 보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민간하고 취약한 곳에 건설해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의 의문을 함께 해소해 보도록 합시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얄롱장보강 하류수력 발전 프로젝트이며 핵심 시설은 서장자치구 린저시 매도켄에 위치했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정장 고원에서 발원한 얄롱장보강은 매덕 지역에 이르러 갑자기 말 발꽃 모양의 큰 고비를 만듭니다. 지리학적으로 우리는 이곳을 얄롱장보강

인도강 대협곡이라고 부르는데요. 불과 수백 킬로미터 구간의 해발고 차이가 무려 2,000m 이상에 달합니다. 참고로 삼엽 저수지의 최고 수위가 175m인 점을 감안하면 이 2,000m의 락차는 황하의 물 하늘에서 내려오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엄청납니다. 여기에 담긴 막대한 수력 에너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총 설비 용량은 6천만 킬로와트에 달할 전망이고 연간 발전량은 약 3,500 킬로와트시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삼엽 저

신중함의 리면에는 졸려없는 도전도 도사리고 썼습니다. 바로 이란 도전들이 모든 논쟁과 과장된 포도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오륜과 오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문제가 세계적 수준의 초대형 난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사 기술의 오륜입니다. 해발 3,000m가 넘고 지질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고원에 계곡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력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인도양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충돌하는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어 지진 발생뿐만 아니라 산사태, 토성류 같은 지질 재해가 흔히 발생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얄룽 장보강 협곡 지역의 지각이 최근 3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해 왔는데 특히 최근 15년 동안은 년간 30mm라는 놀라운 속도로 룡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지각 운동 속도는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산객에게는 이곳이 화려한 풍경으로 알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공종사들에게는 이곳의 기후 조건이 극히 악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히는 말뚝과 부어지는 모든 콘크리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얄룽 장보강 매덕수력 발전소가 현재 지구상 가장 어려운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는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생태학적 우려입니다. 얄룽 장보 대협곡은 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서 생물 자원의 유전자 은행으로 불립니다. 이미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얄룽 장보 대협곡 국가급 자연보호 구역에는 고등식물 3,768종, 선태식물 512종, 대형균류 686종, 록균류 209종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종들은 소장자치구 고등식물의 65%, 선태식물의 65%, 대형균류의 78%, 목균류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그 생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덕 지역의 수많은 종의 모식 표본산이라는 섬입니다. 예를 들어 매덕 옥천매, 매덕난나무, 매덕전나무, 매덕왕돌꽃, 매덕두견화 등이 있습니다. 이곳의 보호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보호동물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나 상징적인 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벵갈범, 고양이 참대곰, 구름표범, 아시아 황금삼, 붉은 백곰, 검독수리, 큰코뿔소, 킹코브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독특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종이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대형 댐을 건설하면 오류의 회류 통로가 차단되지 않을까요? 소문 상황의 변화가 하류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생태계를 훼손하지는 않을까요? 회귀식물의 서식지는 파괴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하천 문제입니다. 얄룽 장보강은 중국 국경을 넘은 후 인도의 프라마푸트라강이 되고 최종적으로 방글라데시로 흘러들어갑니다. 상류에서의 옷단 개발 활동도 필연적으로 하류 국가들의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문제마다 큰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전력 생산이나 탄소 중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서 반드시 얄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서부의 사막지대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는 대규모의 태양광, 열 및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술이 매우 성숙되어 있고 많은 건설 단체가 수주할 수 있으며 실행 난도는 얄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마 처음부터 수많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시각을 바꿔봅시다. 만약 얄룽장보강 매덕수록 발전소를 자연이 내린 시험문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우리의 공사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명과 지혜를 시험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주로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 자연을 개조한다라는 사고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술력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덕과 같이 취약하고 복잡하며 극히 소중한 생태계 앞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즉, 초대형 프로젝트가 극도로 취약한 생태계와 어떻게 공존하고 더 나아가 공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생태친화적 개발계획이라는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의 실현 가능성 보고에서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설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층 취수구가 계층별 취수 기술을 통해 방류수의 온도를 초년 하천과 일치시킴으로써 수온 변화와 소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과제만 보아도 얄룽장보강 하류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고려하는 세부 사항이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오류 이동 통로나 오류 승강 장치를 설치하여 물고기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란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토사 배출 기술을 응용하고 자연적인 홍수 과정을 모방하여 저수지에 쌓인 토사를 정기적으로 방류함으로써 하류 하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제는 세계 수력 경제에게는 물론 인류 역사상 최전선에는 담구 분야입니다.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는 초대형 프로젝트 동시에 거대한 실험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콘크리트 발전 탑인을 넘어 최첨단 공정 기술과 겸손한 자세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은 자연과의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는 더 이상 단순히 오늘의 전력망을 위해 건설하는 대형 댐이 아니라 자세의 대를 위한 인류의 가치관이 담긴 수리 문명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인류 발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이 공동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논란을 과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왜 인도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반면 다른 하류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보일까요? 수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하천의 상류에 매덕수력 발전소를 건설한 것은 전체 하류 지역의 생산 활동에 확실히 리롬이 더 많습니다. 얄룽장보강이 흘러 인도 경내에 들어가면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류역의 물 자원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포가 극히 불균일합니다. 건개는 물이 부족하고 우기에는 홍수가 발생하여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상류에 댐이 있으며 우기에 막대한 홍수량의 일부를 저장하여 홍수 조절과 물 공급 균형 유지 역할을 하게 되어 하류의 홍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건개는 저장했던 물을 방류하여 하류 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개는 방류하고 우개는 저장하는 과학적 조정은 전체 류역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매우 유익합니다. 방글라데시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년간 홍수와 가뭄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어왔기에 이러한 수력 조절이 가져다 줄 거대한 사회적 가치를 도달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 인도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우려는 사실 과학적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국이 이 대흉댐을 무기로 삼아 중요한 순간에 수문을 닫아 물을 차단하거나 반대로 수문을 열어 하류 지역을 침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정말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덕수력발전소가 모든 아름다운 소망을 안고 건설돼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가 마치 거울처럼 이 시대의 도전, 지혜를 반응하고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류소연 씨의 엄마로 산다는 것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도 남는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라테조 시인의 부모 노릇이란 시이다. 시를 다시 읊노라니 갑자기 뜨거운 것이 욱 올리치밀면서 마음이 뭉클해 난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식이요. 이길 수 없는 자식이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내리사랑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지워지지 않는 오빈 것만 같다. 그래서일까?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식이라는 짐을 등에 짊어진 채 힘겹게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며 기꺼이 한 마리의 노새로 늙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순의 나이를 먹고 절실히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장장 8년을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한 것조차 스스로 끊어버리고 빛 하나 없는 깜깜한 동굴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온 것도 엄마라는 이름 두 글자 때문이었다. 2018년에 아들이 주식으로 날린 빚 105만 원을 1년 만에 겨우 청산하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손에 쥐고 나는 눈물을 좔좔 흘렸다. 하지만 운다고 날린 돈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쓱쓱 닦고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내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현실을 정시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때만 해도 장문 학원이 잘 될 때라 달마다 도둑이 들어오는 인민폐를 보면서 내 마음은 푸른 희망으로 한껏 부풀었다. 이대로 나간다면 3, 4년이면 호망 날린 돈을 다시 벌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암수술을 받은 몸임에도 힘든 줄 모르고 밤낮 일에만 매달렸다. 친구들이 어쩌다 한자리에 모이자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고 모린 모임이 있어도 얼굴만 잠깐 비추고는 부랴부랴 집에 돌아왔으며 그렇게 좋아하던 독서도 수필 창작도 하지 않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존념했다. 내 마음에는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2019년에는 수필 한 편도 발표하지 못하는 공백까지 남겼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자국자국 쌓이는 것을 보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았고 끝없는 희열에 잠겼다. 게다가 2020년 새 출발을 하겠다고 소주에 간 아들도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나는 한시름을 놓았다. 그런데 2021년에 아들이 갑자기 친구들과 같이 무석에서 호프집을 경영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코로나도 아직 물러가지 않았는데 그러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진짜 엄마가 일어서지 못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그루를 박았다. 그런데 아들은 기어이 이를 버리고야 말았다. 소주에는 여자친구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고 친구 셋이서 호프집을 크게 차린 것이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여 나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거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호프집이 무척 잘 돼 내 마음도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호경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운명의 장난이라 할까. 인생은 또 한 번 나를 조롱했다. 내 걱정은 현실로 되었고 호프집은 개업한 지 다섯 달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영업을 중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금난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호프집은 끝내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아침에 또다시 빚더미에 앉은 아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큰 타격을 받아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후의 나날은 아무 그 자체였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한 번 아들의 빚을 갚아야 하는 나는 생애 희망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산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거친 산을 힘겹게 넘어야 하는 내 인생이 스스로도 너무 가여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힘든 나날은 찬 기운을 머금은 늦가을의 바람처럼 날이 시퍼런 칼이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어 이미 목이든 내 마음을 마구 란도질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이랄까 삶에 대한 미련을 참아 버릴 수 없었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암도 이겨냈는데 이까 시련을 못 이겨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텼다. 달마다 로임의 학원비까지 인민표로 2만여 원 들어오는 수입으로 빚을 갚고 나면 내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돼지고기 한 근 사먹을 돈조차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나 모님들이 청첩장을 보내오면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아플 때 위로금을 듬뿍 받았으니 체면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렴칠 무릅쓰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언니에게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게도 그들은 내 힘든 사정을 눈치채고 기꺼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그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마워 위챗의 송금 통지가 뜨는 것을 보면서 휴대폰을 끌어안고 오열을 터뜨리곤 했다. 이제는 힘들었던 내 생활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그래서 글도 다시 써보고 싶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녹돌이를 하고 있는 자신이 언제 그렇게 힘든 인생의 아리랑 고개를 너무나 쉽게 스스로도 대견하기만 하다. 빚을 거의 갚아가고 있는 지금 지나온 2000여일의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글을 쓰노라니 누구의 인생에나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 싶은 고통의 시간, 자신만의 황막한 사막과 아득한 광야를 걷는 듯한 시간이 있음을 느낀다. 또한 자식이라는 짐의 무게가 바위산처럼 온몸을 짓눌러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졸실히 알게 되었다. 어쩌면 엄마로 산다는 것은 욕심에 박혀있는 영혼의 심지가 달아가는 것이 아닐까. 연료통의 기름이 텅 비어가고 긴 막대초가 몽당초로 모습을 바꾸는 그런 물리적 현상이리라. 아니, 더 절실히 말한다면 엄마로 산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과 부딪히고 끝없이 고통과 씨름하는 것이리라.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사뿐히 내려앉는 기분 좋은 오후의 따뜻한 햇살을 기쁨과 사랑으로 만나리라. 그것이 바로 여자의 숙명이요 엄마의 인생이리라. 그리고 평생 자식이라는 짐을 등에 짊어지고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리라. 순간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이 떠오른다. 비극은 거꾸로 뒤집힌 축복이다. 인생이라는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강한 고통과 비극의 바람이 필요하다. 비극의 소나기가 오히려 인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장 8년 세월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아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빚에 몰리워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허위허위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다. 정말이지 이순의 나이에 고역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삶의 진리 앞에서 마음이 숙여운해진다. 그리고 내 생에 다시 찾아올 가장 평범한 생활의 희열을 이기지 못해 이 시각 타향에서 남다 사는 깊은 밤,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혼자서 속삭인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햇빛 찬란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그 날을 위해 나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국에서 매일매일 헤드레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바야흐로 삶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연약한 뇌사의 몸으로 고난과 역경을 꿋꿋이 이겨낸 내 앞에
아름답고 찬란한 칠색무지개가 황홀하게 빛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나에게 다시 찾아온 가슴 벅찬 행복을 올사하느리라. 누가 뭐라 해도 엄마로 산다는 것은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행복한 일이다. 노래 노을빛 속의 어머니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다초경사입니다. 질타의 풀초, 놀랄경의 뱀사로 풀이되는 다초경사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 있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당나라 때 지방에 현령현숭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담관오리였습니다. 부하관리들도 왕로를 따라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늘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령 왕로에게 고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로구나. 다시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이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나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묻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의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 타초, 오이 경사, 너희는 불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왕로는 상소문을 덮고 부하들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상소문에 적힌 이 글귀에 의해 사건의 전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탐관오리들은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칠수 요고 칠수 류고에 수록되었습니다. 다초 경사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 있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됩니다. 라디오의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강설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 상장기급 진급식이 거행됐습니다.
0: 습근평에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 단행본이 출판되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나미비아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중요한 연설이 각지 간부 대중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상장계급 진급식이 3일 북경 8.1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진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장엄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장승민 부주석이 진급식을 주재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서명한 상장계급 진급 명령을 선독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장계급으로 진급한 중앙군사위원회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주임 장석원과 공군사령원 왕강에게 명령장을 발급하고 축하를 표했습니다. 상장계급을 단 두 군관은 습근평 주석에게 경례를 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에게 경례했습니다. 장례에서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급식은 우렁찬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속에서 끝났습니다. 이어 습근평 등 지도 동지들이 상장으로 진급한 군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군사위원회 기관 각 부문과 북경주둔부대 관련 단위 주요 책임 동지 등이 진급식에 참가했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단행본이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 신화 서점에서 발행됐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나미비아 네툼보 난디 운다이트와가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전국 각지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세로중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 공을 세우도록 억만인민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의 풍반함의와 정신실질을 깊이 있게 터득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선행하여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업적을 힘써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 내 우리 당은 줄곧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을 굳건히 지키고 더팀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힘찬 발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입하면서 두 높은 분발 정진의 힘을 응집시켰습니다. 강서성 정강산시 모평진 당위원회 옆이 부석이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듣고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에서 분발 정진의 힘을 얻었다고 표했습니다. 옆이 부석이는 2017년 정강산은 전국에서 설선적으로 빈곤의 모자를 벗었다면서 빈곤 해탈 공략전의 정리로부터 전면적인 향촌진흥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산업의 질적 승격, 민생의 효율 증대, 민중의 소득 증대를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실속 있는 노력과 업적으로 노혁명 근거지에 대한 총서기의 관심과 기대에 호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능하운촌시 금봉구 봉리지역사회 주민 마옹련은 총서기는 105주년간 더팀없는 분투가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켰다고 했다면서 이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쇠약하던 데로부터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에 대해 감소가 가장 깊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입학이나 노인들의 진로가 모두 아주 편리합니다. 지역사회는 꽃밭처럼 잘 꾸며졌습니다. 당의 굳건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쳐납니다. 운남성 노강 리수족 자치주 둥룡강향 당위원회 강빈 부석이는 중국 공산당의 굳건한 용도 아래 변강지역에서 전지계획의 변화

0: 일어났고 도룽족은 화전 경작의 원시 생활에서 철저히 벗어나 한 걸음으로 천년을 걸치는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강빈 부석이는 청소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당 건설을 인솔로 삼으며 특색 산업에 깊이 파고들고 향촌 진흥과 민족 단결, 변경, 방어 강화 등 제반 업무를 실속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05년 동안 한 시대 또 한 시대에 중국 공산당원들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에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종양 연설은 중국 공산당은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지 핵심 비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행정에서 모든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탈 때 관련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오수 공산당원, 오수 당사무 사빌군,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 대상인 리파는 현장에서 습근평 총석의 종료 연설을 들으면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보장임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연구 공략의 최전선에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새로운 공을 세워야 합니다. 오수 공산당원, 오수 당사무 사빌군,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 대상인 리세요는 오몽산지에서 생활하면서 향촌 마을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민생사비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는 것을 모두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올바른 당임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우리는 여섯 가지 시종 일관의 우수한 특질을 잘 계승하고 발행하여 고향 사람들을 이끌고 현대적 산간 특색의 고효율 농업을 발전시켜 고향 사람들의 생활이 갈수록 풍요롭고 행복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종료 연설은 사람들을 크게 분발시키면서 전당의 새로운 역사적인 업적을 창조할 때 관한 위대한 호소를 전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진의 공략 진지에서 개혁개방의 최전선 관문에 이르기까지 향촌진흥의 광활한 들판에서 민생개선의 기충 일선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지도 아래 오늘날 중국인민은 두 높은 자신감과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 천진항도구 천군호 연구개발 공정사인 양정구는 습근평 총석이는 신시대 새로종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분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각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이라는 사명과 책임을 짊어지고 혁신의 주도권과 발전의 주도권을 자기 손에 단단히 틀어지며 더 많은 국가 중대 장비를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표했습니다. 해남성 당위원회 개혁심화 판공실 국제협력처 재정문처장은 총석의 종료 연설을 들으면서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주왕은 해남의 자유무역항 건설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직무와 책임을 결합하여 당의 우수한 특질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해남 자유무역항을 우리나라의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옹안신구 당사위원회 류지량 위원은 습근평 총석이는 당의 인민을 용도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발전 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석이는 네 차례 옹안신구를 시찰하고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옹안신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소를 확고히 실천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신시대의 혁신고지를 건설하고 고품질 발전의 모범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가야 합니다.
1: 7월 1일 국무원 총리이며 당조석인 리강이 국무원 당조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경축대회에서 간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새로운 노정에서 모든 중국 공산당원들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투할 때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고 새로운 역사적인 빛나는 성과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 분투할 때에 대한 위대한 호소를 전당에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대해 중대한 독창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강당 강국에 있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기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국무원 당조와 국무원 각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결부해 핵심 요율을 깊이 이해하고 풍부한 내포와 실천 요구를 정부 업무에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당의 용도를 시종일관 견지 강화하고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며 두 가지 소거를 확고히 실천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으로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집행자, 행동파, 실천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에 대한 인식과 리해를 끊임없이 심화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걸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일하며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과를 거두어 역사의 계수봉을 잘 이어감으로써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사무 관리를 깊이 추진하고 정부의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죽어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설상, 하립봉, 장국정, 유국종, 왕소홍, 오정룡, 심의금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중공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가 7월 3일 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하고 관찰 실시 조치를 연구했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당조 속인 조락재가 회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회는 습근평 총서기가 발표한 중요한 연설은 높은 안목과 깊은 사상, 풍부한 내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고무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당과 전국 여러민족인민이 재로중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의 업적을 쌓도록 이끄는 정치 선언이자 행동 강령으로서 중대한 정치적 의의와 리론적 의의,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 정치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인민 대표대위의 기능과 책임을 결합하여 성실히 리행해야 합니다. 회는 당의 105년의 빛나는 노선과 위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행하며 본연의 직무에 기반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의 우수한 특질에 풍부한 내포, 시대적 특혜, 그리고 실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대 업무와 당 건설의 전 과정과 여러 방면에 반영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다섯 가지 필수라는 중요한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잘 견제하고 완비하고 잘 활용하여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인민대표대회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는 습분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인대 대표대회 각급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14가지 견제의 핵심 요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결합해 학습과 관철 의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각적으로 활용하여 인대 당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당의 정치 건설을 중심으로 당의 각 분야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1: 조항과 국가기관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대회가 7월 3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과 국가기관 사업위원회 서기인 채기가 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는 조항과 국가기관 여러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7일 종료 연설 정신을 잠답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기는 습근평 총서기는 7일 종료 연설에서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노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발할 때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신시대 새 노정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방향을 한층 더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당의 6대 우수 특질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크게 발행하며 5가지 반드시를 실천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업적을 계속 창조해내야 합니다. 책기는 원작, 원문, 그리고 원리를 터득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함의와 리론 품격, 실천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며 핵심 역량을 파악해 기관 당의 재반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함으로써 기관 당 건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우수한 개인이거나 선진 집체를 본보기로 리상신념을 확고히 하며 당에 충성하고 전력을 다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과감히 책임지며 청렴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책기는 각 부문 당조는 당관리에 정치적 책임을 참답게 관철하고 올바른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학습교육을 착실히 전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관 기층 당조직은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당원들의 업무 열성과 곤란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힘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대회에서는 중앙과 국가기관의 123명 우수 공산당원과 126명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 285개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했습니다.
0: 공무원이 최근 아름단 중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망계획은 록수 총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이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량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망계획은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땅을 지키기 위한 보호위전을 깊이 있게 수행하고 고체 폐기물과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행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생태계 최적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조속히 형성하는 등 7가지 중점 과제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대기 오염 방지 개선, 수생태 환경 보호 복원, 해양 생태 환경 보호 복원, 토양 오염원 방지 및 관리, 산업 고체 폐기물 환경 위험 요소 조사 및 종합 활용, 새로운 오염물질의 협동 관리 등 중대 공정을 제기했습니다.
1: 7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제3진 장비갱신 프로젝트 명세서와 자금 배치가 하달돼 에너지 전력, 물류, 교육, 양로기구, 오프라인 소비 상업시설, 노후 화물수송차, 주택 노후 엘리베이터 등 분야의 장비갱신과 노후 주민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올해 전년 2천억 원의 두 가지 새로운 장비 갱신 자금이 모두 하달돼 도합 22개 분야에 약 1.1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성격을 다그치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 복지를 개선하고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오늘은 유럽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온이 독일, 프랑스, 벨지크 등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쟁탈이

현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구역에 많은 매대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설치율은 19%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고온 날씨가 점점 빈번해지면서 시장에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중국 가전 브랜드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동그룹 산하의 유럽 온라인 소매 플랫폼인 조이바이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고온 기간 이 플랫폼의 에어컨 제품 판매량은 6월 첫 주에 비해 약 40배 증가했습니다. 마침 조이바이가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 연종 쇼핑 축제를 시작하면서 메이디의 분할 에어컨 판매량은 약 42배 증가했고 립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80배 이상, 목걸이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1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파리의 쇼미 플래그십 스토어는 방문객 수와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매일 영업 전부터 매장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프랑스 공식 웹사이트에 새로

0: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신청했지만 계속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하더라도 이 콜은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소음에 대한 이웃들의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또 관련 건물 외관 보호 규정에 제한해 직면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제한돼 있어 설치 대기 시간이 길고 설치 비용이 여전히 높습니다. 한 에스파냐 경영자는 현지 에어컨 설치 대기 기간이 3일에서 약 10일로 연장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분할형 에어컨의 일정이 심지어 몇 달까지 유지됩니다. 설치 비용은 대략 1000유로에서 3600유로 사이로 에어컨 자체보다 더 비쌉니다. 사용자에게 이 비용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과 공급망 회복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유럽에 진출해 현지 건축 구조, 임대 제도, 설치 조건, 물류 시효 및 판매 후 봉사를 중심으로 제품과 공급망을 재구성해 제품이 진정으로 현지 생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포타스 피리트 에어컨은 2025년에 유럽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복잡한 설치가 필요 없고 전력 및 소음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튜트가르트 근처의 미국 독일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개발팀은 제품이 현지화 요구를 더 크게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이디의 가정용 에어컨 기술 혁신 책임자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지지대부터 에어컨 본체까지 제품 설계는 가능한 한천공과 복잡한 공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 설치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외부 기기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지대가 지붕의 창문이나 플로 창문, 발코니 등 다양한 유럽 창문 형태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연구개발센터 가정용 에어컨 사업부 책임자 동문준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러한 설계는 중유럽 협력 혁신의 축소판입니다. 중국 기업의 유연 제조 및 기술 축적과 독일 공정사들의 현지 거주 문화 및 준법 요구에 대한 깊은 통찰이 결합돼 기술이 진실하고 시급한 민생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만들 수 있으면 운송도 따라와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용도 통로로서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해운 유럽 현지 창고 및 최종 배송 시스템과 함께 국경 간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럽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합니다. 마이트랜스 회사의 신비단이길 책임자인 마틴 쿠베크는 중국 유럽 화물 열차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화물이 유럽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이바이는 유럽의 현지 창고 네트워크와 배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형 가전을 가장 빠르게 다음 날 배송할 수 있고 배송 설치, 노후 기기 해체부터 폐기, 그리고 장비 회수까지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배달은 사이프는 소요가 절정일 때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7대의 냉각 장비를 배송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배송 속도에 놀란다고 말합니다. 조이바이 관계자는 에어컨을 비롯한 인기 제품들에 대해 재고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자기들도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에서 제공할 수 있고 빠르게 설치하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까지 중국 기업은 중국 제조의 혁신 능력과 매우 탄력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구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

0: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종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는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네, 땅이 영도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명하 운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봉이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영도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다음은 세 번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대에 당의 령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개의 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습근평 총서기에 당주왕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며 당주왕의 권위와 집중 통일 령도를 확고히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당의 령도의 최고 원칙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세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가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드팀없이 견지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령도를 항상 견지하고 수호한다면 전당은 확고한 방향을 갖게 되고 전국인민은 중심을 갖게 될 것이며 거센 파도에 직면하여서도 우리는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24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부단한 노력 끝에 당은 혼란과 흥망성쇠의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자아혁명이라는 이 두 번째 답을 찾아내므로써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으며 향이 변하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표했습니다. 전당은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는 항상 진행 중이며 당의 자아혁명도 항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긴장을 늦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피로 또는 태만 정서를 가져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추진하고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당의 자아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이끌어야 합니다. 항상 시험에 임하는 자세로 과감히 자아혁명을 추진해온 것은 백년 대당이 끊임없이 분투하고 련마한 품격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후 습근평 총서기는 전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연안을 찾았습니다. 연안 혁명기념지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당시 모택동 동지를 비롯한 원로 혁명가들은 연안에 머무는 동안 토굴집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삼배 옷을 입었으며 연안 기풍으로 서안 기풍을 물리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 동지들은 로시대 혁명가와 공산당원이 남긴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잘 계승하고 발행하며 당의 자아혁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당이 시종일관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협에 강력한 지도 핵심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와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하는 위대한 실천에 대해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많은 견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교류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분 얘기해 볼까요?
1: 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층에서 온 공무원이자 당원입니다. 기층의 평범한 당원으로서 황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황 선생님.
4: 질문 감사합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서 큰 도리를 깨우칠 수 있는 매우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하고 가족을 잘 관리하며 당의 규율과 국법으로 가족을 잘 단속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나부터, 내 신변의 사람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일반 당원이란 말이 나오니 평범하면서도 또 평범치 않은 공산당원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7.1 훈장 수상자이자 광서 백색시 라거편 백리촌 제1서기였던 황문수입니다. 아래 황문수가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교회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보내드리겠습니다.
6: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0: 네, 오늘은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영하 은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자 영하 은천시 하란현의 논어복합공간에는 천무의 논에 변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논가의 천막에 앉아 편히 커피를 마셨고 은은한 음악 소리는 논두렁의 오리 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곳 전원 풍경이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속을 태웠던 염알칼리성 땅이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어복합공간이 위치한 사십리점촌은 일찍 사십리 헐망한 가

이 회역한 데 의하면 당시 촌의 땅들은 평평하지 못했고 염알칼리성 물질이 지표에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장수경은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수도 잘 되지 않아 1년 농사는 전적으로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논어업 복합 생산 모델이 나타나면서 이런 상황이 개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현지에서는 논어업 공생 종합 재배와 양식 모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표준 농지를 건설하고 어업으로 알칼리성을 다스리며 복합 생산 방식으로 염화물질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점차 벼, 게, 물고기, 오리 입체적인 복합 생산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10년의 탐색을 거쳐 일찍 알칼리성 땅은 점차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논어업 복합 공간에는 논, 물도랑, 모장이라는 폐쇄 물순환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황하의 물은 수로를 따라 논에 흘러들어 벼를 키우고 다시 물도랑을 따라 흐르면서 개나 오리들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물은 다시 어장에 흘러들어 물고기나 샤오를 키우고 나중에 물펌프를 통해 다시 논에 흘러듭니다. 이렇게 황하의 물은 이곳에서 세 차례나 활용됩니다. 논어업 복합공간 원구의 책임자 조계가 소개한 데 의하면 벼오류 공생순환 체계는 전통적인 재배 모식에 비해 약 20%에서 30%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조계는 과거에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물을 끌어들여 왔지만 지금은 물 한 방울도 더 잘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합니다. 네, 최근 연간 영하에서는 네 가지 물로 정하기를 전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태면 물로 도시를 정하고 물로 곳을 정하며 물로 사람을 정하고 물로 생산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황하수자원 총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섰습니다. 냉하로 놓고 볼 때 수자원은 시종 발전의 관건적인 변량으로 됩니다. 황하는 냉하 경내에서 397km를 흐르며 냉하 평원을 적셔주고 또한 이곳의 발전 방식을 재확립해 줍니다. 일찍 수로를 뚫어 물을 끌어들이던 데로부터 지금은 더욱 세분화해져 물을 관리하고 물을 이용하면서 인민이 황하를 다스리는 실천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순환 활용과 입체적 재생과 양식을 통해 황하의 물은 논을 관계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개, 오리를 키우고 더욱이 파생적인 문화 관광 업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어업 복합 공간은 점차 재배 플러스 양식 플러스 관광이라는 융합 발전의 산업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2025년 복합 공간은 벼 재배 소득 600여만 원을 실현했고 물고기 개 오리 등 양식 소득 100여만 원 관광소득 700여만 원을 실현했습니다. 관광탑에서 사람들은 무시로 휴대폰을 들고 논밭의 풍경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유리 전망대에서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어 유리를 통해 물도랑의 물고기나 샤오들을 구경합니다. 관광객 기우면은 원래는 논밭만 구경하고 그냥 가자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기에 온종일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기우면은 아이들은 평소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논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모내기를 보고 물고기를 잡으며 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계속 집에 박혀 휴대폰만 만지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복합원을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장수경은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썰렁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0: 지금 해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일이 있고 소득이 있으니 살맛이 납니다. 장수경은 지금 집에 20무 땅을 복합공관에 내주어 무당 한 해에 8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또 수익금도 챙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 복합원에서 일하면서 하루 일당 100여 원을 법니다. 장수경은 토지 양도금을 받고 자기도 일당을 하면서 소득이 안정되고 생활이 충실하다고 말합니다. 네, 염 알칼리성 토양을 다스리서부터 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기까지 단순한 재배업으로부터 문화 관광의 융합까지 한방울의 황화의 물이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또한 이곳의 물 사용 방식의 변화를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민들이 8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화를 다스려온 생동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네, 제한적인 황화의 물로 더욱 큰 효력을 내므로써 생태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발전을 지원하고 대중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논업 공간의 녹음은 더욱 짙습니다. 황해의 물은 조용히 논으로 흘러 생기 도도한 이 땅을 적셔줍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 보고서가 예측한 데 의하면 2026년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2,300만 대에 달해 세계 신차 판매량의 근 30%를 점할 것입니다. 5, 6년 전만 해도 이 비례는 겨우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 성장 예기치는 20%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 성장 예기치는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판매량은 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바흐티 비롤 사무총장은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유가가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원이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각국의 관련 지원 정책에 추동하에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속 확대되었습니다. 본부를 런던에 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6년 5월 세계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등록수는 약 180만 대로 동기 대비 3% 성장함으로써 연속 3개월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데이터 경리인 찰스 라이스트는 올해 보조 정책과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는 연료 비용의 충격으로 소비자들의 차 구매 수요가 급증했고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앞당겨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는 소비자 행동의 뚜렷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강력하고 기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년 보고서는 전기차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및 연료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이 5억 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5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약 5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는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비축량은 매일 약 170만 배럴의 석유 소비 수요를 줄일 수 있고 2030년까지 전기차의 년간 석유 대체량은 매일 약 500만 배럴에 이를 것입니다. 네, 석유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은 에너지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변혁은 승용차 분야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교통운송 장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국 도로운송의 전기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 트럭 판매량은 트럭 총 판매량의 9%를 차지했습니다. 동력 배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기 트럭의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35년까지 전 세계 트럭 판매에서 전기 트럭의 비중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기차는 인공지능 신형 전력전자 기술과 빠르게 융합되어 차량이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 스마트 에너지 단말기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더 진보된 배터리 관리 체계, 더 효율적인 충전 기술 및 스마트 주행 기능이 지속적으로 보급되면서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정리 자동차의 전형적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기구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혁신이 세계 많은 경제체의 전략적 초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연구개발, 시범 및 초기 배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경제체들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사무총장 시그리드 프리스는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시장 및 산업 역량을 서로 일치시켜 제로 배출 교통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화학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교통 전동화가 여전히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등 분야와의 깊은 융합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에너지 체계의 재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 거리에서 오가는 신에너지 셔틀버스는 대부분 중국에서 왔습니다. 올해 4월 브라질은 중국 전기차를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수입하여 해당 월

중국 전기차 수출의 최대 단일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중국 전기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여 최대 수입 시장이 되었습니다. 왕성한 시장 수요에 직면하여 중국 전기차는 완전한 산업체인 스마트화의 장점 및 빠른 인도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급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수출은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183만 3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차를 다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15%를 넘었고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력합니다. 미국에서는 블룸버그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상당수의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콕스 자동차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미국 운전자들이 중국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J세대 소비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69%로 상승했습니다. 네, 영국 방송공사 기자는 최근 북경과 안희성 합비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자동화 등 분야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전자 제어부터 차량 시스템까지 모두 자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의 빠른 반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은 현지의 친환경 전환과 산업 승격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를 일본 자동차 조립 기지에서 동남아시아 전기차 제조 중심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함은 하오 신에너지 소재 주식회사와 프랑스 오안노 그룹이 합작하여 건설한 공장이 정식으로 착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재정 공업 에너지 및 디지털 주권부 롤랑 레스큐어 장관은 기공식에서 이 공장을 배터리 기술 연구 개발 혁신의 핵심 요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작기업은 프랑스와 유럽의 기타 국가들이 호혜 상생의 방식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지 유휴 생산 능력을 활용한 생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자동차 기업의 성숙한 전동화 기술, 공급망 체계 및 경쟁력 있는 제품이 현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때로는 쏟아지는 타인의 섣부른 참견이 조용히 걷던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진 자리는 오롯이 내가

딛고 일어나야 하니 무례한 걱정과 잣대 앞에서는 잠시 귀를 닫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헤매며 오든 마음이 굳은 살은 그 어떤 화려한 중고보다 단단하고 값진 법입니다. 각자의 정답이 다름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얽매일 때도 있는데요.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길은 우리의 속도대로 걸어갑시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보폭으로 걷는 길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신 후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건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정은 조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조항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소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신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0: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관리사업의 조율관련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영과학기술 융합발전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민영과학기술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혁신과 경제 및 사회재반 분야의 개혁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계 최대 얄롱장보강 하류수륙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얄롱장보강 하류 수륙 발전 프로젝트가 많은 외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과장된 보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민간하고 취약한 곳에 건설해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의 의문을 함께 해소해 보도록 합시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얄롱장보강 하류수륙발전 프로젝트이며 핵심 시설은 서장자치구 린저시 매도켄에 위치했습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정장 고원에서 발원한 얄롱장보강은 매덕 지역에 이르러 갑자기 말 발굽 모양의 큰 고비를 만듭니다. 지리학적으로 우리는 이곳을 얄롱장보강 대협곡이라고 부르는데요.

과 수백 킬로미터 구간의 해발고 차이가 무려 2,000m 이상에 달합니다. 참고로 삼엽 저수지의 최고 수위가 175m인 점을 감안하면 이 2,000m의 락차는 황하의 물 하늘에서 내려오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엄청납니다. 여기에 담긴 막대한 수력 에너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총 설비 용량은 6천만 킬로와트에 달할 전망이고 연간 발전량은 약 3천억 킬로와트시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삼엽 저수지의 총 설비 용량은 2,250만 킬로와트이고 연간 발전량은 약 1천억 킬로와트시입니다. 다시 말해 얄룽 장보강 매덕 수력 발전소 한 곳의 발전 능력은 삼엽 수력 발전소 세 곳에 맞먹는 셈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 인류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외신의 보도들은 규모나 성능 측면에서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상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세계 탐사와 타당성 검토부터 국가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로 지정되기까지 각 단계는 극히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함의 리면에는 전례없는 도전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전들이 모든 논쟁과 과장된 보도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문제가 세계적 수준의 초대형 난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사 기술의 어려움입니다. 해발 3,000m가 넘고 지질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고원의 계곡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력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인도양 지각판과

성과는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생태학적 우려입니다. 야농장보 대협곡은 전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서 생물자원의 요전자 은행으로 불립니다. 이미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야농장보 대협곡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에는 고등식물 3,768종, 선태식물 512종, 대형균류 686종, 록균류 209종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종들은 소장자치구 고등식물의 65%, 선태식물의 65%, 대형균류의 78%, 목균류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그 생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덕 지역의 수많은 종의 모식 표본산이라는 섬입니다. 예를 들어 매덕 옥천매, 매덕 난나무, 매덕 전나무, 매덕왕 돌꽃, 매덕 두견화 등이 있습니다. 이곳의 보호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보호 동물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나 상징적인 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벵갈범, 고양이 참대곰, 구름표범, 아시아 황금삼, 붉은 백곰, 검독수리, 큰코뿔소, 킹코브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독특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종이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대형 댐을 건설하면 오류의 회류 통로가 차단되지 않을까요? 소문 상황의 변화가 하류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생태계를 훼손하지는 않을까요? 회귀식물의 서식지는 파괴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하천 문제입니다. 얄룽장보강은 중국 국경을 넘은 후 인도의 프라마푸트라강이 되고 최종적으로 방글라데시로 흘러들어갑니다. 상류에서의 옷단 개발 활동도 필연적으로 하류 국가들의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문제마다 큰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전력 생산이나 탄소 중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서 반드시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서부의 사막지대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는 대규모의 태양광, 열 및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술이 매우 성숙되어 있고 많은 건설단체가 수주할 수 있으며 실행 난도는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마 처음부터 수많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시각을 바꿔봅시다. 만약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를 자연이 내린 시험 문제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우리의 공사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명과 지혜를 시험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주로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 자연을 개조한다라는 사고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술력으로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덕과 같이 취약하고 복잡하며 극히 소중한 생태계 앞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즉, 초대형 프로젝트가 극도로 취약한 생태계와 어떻게 공존하고 더 나아가 공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생태친화적 개발계획이라는 얄룽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의 실현 가능성 보고에서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설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층 취수구가 계층별 취수 기술을 통해 방류수의 온도를 천연 하천과 일치시킴으로써 수온 변화와 소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과제만 보아도 얄롱장보강 하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고려하는 세부사항이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되었는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어류 이동 통로나 어류 승강 장치를 설치하여 물고기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란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사 배출 기술을 응용하고 자연적인 홍수 과정을 모방하여 저수지에 쌓인 토사를 정기적으로 방류함으로써 하류 하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제는 세계 수력 경제에게는 물론 인류 역사상 최전선에는 담구 분야입니다. 얄롱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는 초대형 프로젝트 동시에 거대한 실험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콘크리트 발전 타빈을 넘어 최첨단 공정기술과 겸손한 자세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은 자연과의 조화에 달렸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얄롱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는 더 이상 단순히 오늘의 전력망을 위해 건설하는 대형댐이 아니라 자세의 대를 위한 인류의 가치관이 담긴 수리 문명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인류 발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함께 이 공동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논란을 과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왜 인도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반면 다른 하류 국가인 방글라데시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보일까요? 수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하천의 상류에 매덕수력 발전소를 건설한 것은 전체 하류 지역의 생산 활동에 확실히 리롬이 더 많습니다. 얄롱장보강이 흘러 인도 경내에 들어가면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류역의 물 자원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포가 극히 불균일합니다. 건계는 물이 부족하고 우계는 홍수가 발생하여 인도와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상류에 댐이 있으며 우계의 막대한 홍수량의 일부를 저장하여 홍수 조절과 물 공급 균형 유지 역할을 하게 되어 하류의 홍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건계는 저장했던 물을 방류하여 하류 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계는 방류하고 우계는 저장하는 과학적 조정은 전체 류역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매우 유익합니다. 방글라데시는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년간 홍수와 가뭄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어왔기에 이러한 수력 조절이 가져다 줄 거대한 사회적 가치를 도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장점이 있는데 인도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우려는 사실 과학적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국이 이 대형댐을 무기로 삼아 중요한 순간에 수문을 닫아 물을 차단하거나 반대로 수문을 열어 하류 지역을 침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정말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덕수력발전소가 모든 아름다운 소망을 안고 건설돼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얄롱장보강 매덕수력발전소가 마치 거울처럼 이 시대의 도전, 지혜를 반응하고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류소연 씨의 엄마로 산다는 것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도 남는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라테조 시인의 부모 노릇이란 시이다. 시를 다시 읊노라니 갑자기 뜨거운 것이 욱 올리치밀면서 마음이 뭉클해 난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식이요. 이길 수 없는 자식이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내리사랑은 세대를 이어오면서 지워지지 않는 오빈 것만 같다. 그래서일까?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식이라는 짐을 등에 짊어진 채 힘겹게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며 기꺼이 한 마리의 노새로 늙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순의 나이를 먹고 절실히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장장 8년을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한 것조차 스스로 끊어버리고 빛 하나 없는 깜깜한 동굴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온 것도 엄마라는 이름 두 글자 때문이었다. 2018년에 아들이 주식으로 날린 빚 100여만 원을 1년 만에 겨우 청산하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손에 쥐고 나는 눈물을 좔좔 흘렸다. 하지만 운다고 날린 돈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쓱쓱 닦고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내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현실을 정시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때만 해도 장문 학원이 잘 될 때라 달마다 도둑이 들어오는 인민폐를 보면서 내 마음은 푸른 희망으로 한껏 부풀었다. 이대로 나간다면 3, 4년이면 호망 날린 돈을 다시 벌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암수술을 받은 몸임에도 힘든 줄 모르고 밤낮 일에만 매달렸다. 친구들이 어쩌다 한자리에 모이자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았고 무린 모임이 있어도 얼굴만 잠깐 비추고는 부랴부랴 집에 돌아왔으며 그렇게 좋아하던 독서도 수필 창작도 하지 않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존념했다. 내 마음에는 오직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2019년에는 수필 한 편도 발표하지 못하는 공백까지 남겼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았고 끝없는 희열에 잠겼다. 게다가 2020년 새 출발을 하겠다고 소주에 간 아들도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나는 한시름을 놓았다. 그런데 2021년에 아들이 갑자기 친구들과 같이 무석에서 호프집을 경영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코로나도 아직 물러가지 않았는데 그러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진짜 엄마가 일어서지 못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구루를 박았다. 그런데 아들은 기어이 이를 버리고야 말았다. 소주에는 여자친구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고 친구 셋이서 호프집을 크게 차린 것이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여 나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거는 기분이었다. 다행히 호프집이 무척 잘 돼 내 마음도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호경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운명의 장난이라 할까. 인생은 또 한 번 나를 조롱했다. 내 걱정은 현실로 되었고 호프집은 개업한 지 다섯 달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영업을 중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금난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호프집은 끝내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아침에 또다시 빚더미에 앉은 아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큰 타격을 받아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후의 나날은 암흑 그 자체였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한 번 아들의 빚을 갚아야 하는 나는 생애 희망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산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거친 산을 힘겹게 넘어야 하는 내 인생이 스스로도 너무 가여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힘든 나날은 찬 기운을 머금은 늦가을의 바람처럼 날이 시퍼런 칼이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어 이미 몽이든 내 마음을 마구 란도질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이랄까 삶에 대한 미련을 참아 버릴 수 없었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암도 이겨냈는데 이까 시련을 못 이겨내려고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텼다. 달마다 로임의 학원비까지 인민폐로 2만여 원 들어오는 수입으로 빚을 갚고 나면 내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돼지고기 한 근 사먹을 돈조차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나 모님들이 청첩장을 보내오면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아플 때 위로금을 듬뿍 받았으니 체면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렴칠 무릅쓰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언니에게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게도 그들은 내 힘든 사정을 눈치채고 기꺼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그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고마워 위챗의 송금 통지가 뜨는 것을 보면서 휴대폰을 끌어안고 오열을 터뜨리곤 했다. 이제는 힘들었던 내 생활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그래서 글도 다시 써보고 싶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녹돌이를 하고 있는 자신이 언제 그렇게 힘든 인생의 아리랑 고개를 너무나 쉽게 스스로도 대견하기만 하다. 빚을 거의 갚아가고 있는 지금 지나온 2000여일의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글을 쓰노라니 누구의 인생에나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 싶은 고통의 시간, 자신만의 황막한 사막과 아득한 광야를 걷는 듯한 시간이 있음을 느낀다. 또한 자식이라는 짐의 무게가 바위산처럼 온몸을 짓눌러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졸실히 알게 되었다. 어쩌면 엄마로 산다는 것은 욕심에 박혀있는 영혼의 심지가 달아가는 것이 아닐까. 연료통의 기름이 텅 비어가고 긴 막대초가 몽당초로 모습을 바꾸는 그런 물리적 현상이리라. 아니, 더 절실히 말한다면 엄마로 산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과 부딪히고 끝없이 고통과 씨름하는 것이리라.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사뿐히 내려앉는 기분 좋은 오후의 따뜻한 햇살을 기쁨과 사랑으로 만나리라. 그것이 바로 뇌사의 숙명이요 엄마의 인생이리라. 그리고 평생 자식이라는 짐을 등에 짊어지고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리라. 순간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이 떠오른다. 비극은 거꾸로 뒤집힌 축복이다. 인생이라는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강한 고통과 비극의 바람이 필요하다. 비극의 소나기가 오히려 인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장 8년 세월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아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빚에 몰리워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허위허위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다. 정말이지 이순의 나이에 고역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삶의 진리 앞에서 마음이 숙여워진다. 그리고 내 생에 다시 찾아올 가장 평범한 생활의 희열을 이기지 못해 이 시각 타향에서 남다 사는 깊은 밤,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혼자서 속삭인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햇빛 찬란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그 날을 위해 나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국에서 매일매일 헤드레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바야흐로 삶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연약한 뇌사의 몸으로 고난과 역경을 꿋꿋이 이겨낸 내 앞에
아름답고 찬란한 칠색무지개가 황홀하게 빛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나에게 다시 찾아온 가슴 벅찬 행복을 올사하느리라. 누가 뭐라 해도 엄마로 산다는 것은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행복한 일이다. 노래 노을빛 속의 어머니 듣고 오겠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다초경사입니다. 질타의 풀초, 놀랄경의 뱀사로 풀이되는 다초경사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 있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당나라 때 지방에 현령 현숭을 지낸 왕로라는 사람은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담관오리였습니다. 부하 관리들도 왕로를 따라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는 늘 부하들을 시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했으며 자신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법도 교묘해 백성들은 왕로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관리들의 악행을 현령 왕로에게 고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 앉아 상소문을 받아든 왕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 내가 반드시 최선을 다해 해결해 주리라. 상소문을 반쯤 읽어 내려가던 왕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소문에 적힌 내용은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로구나. 다시 조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거라. 왕로는 더듬더듬 말을 하고 백성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왕로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에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진위가 세간에 낱낱이 드러나면 관직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반드시 진실을 묻어야겠군.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자 붓을 들고 상소문의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수 다초, 오이 경사, 너희는 불밭을 건드렸지만 이미 나는 놀란 뱀과 같다. 왕로는 상소문을 덮고 부하들에게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상소문에 적힌 이 글귀에 의해 사건의 전말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담관오리들은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칠수 유고 칠수 류고에 수록되었습니다. 다초경사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풀을 건드려 그 속에 있는 뱀을 놀라게 한다라는 뜻으로 과거에는 한 사람을 징벌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공연한 짓을 해서 적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됩니다. 라디오의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라부보와 카피바라 등 피규어 장난감이 젊은 세대를 사로잡으면서 그 파생 상품인 인형 의상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무형문화유산인 쫑금기법을 접목한 민족풍 인형 의상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광서 쫑족자치구 지역 특색이 담긴 전통 공예를 현대화한 감각과 절묘하게 결합해 젊은 소비자들의 감성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광서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대박 상품은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습니다. 2025년 광서 3월 3 전통 명절을 앞두고 구락공방 소속 직원들이 쫑금띠를 인형 머리 장식으로 꾸며 선보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즉각 좋은 반응이 쏟아졌고 제작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감성 소비가 불러온 이 열풍은 전통 공예를 잇는 새로운 창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양에 이끌려 주문한 고객들이 제작 과정에서 문양의 의미나 민족 복식 문화를 묻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형 옷이 움직이는 문화 전달자 역할을 하며 광서의 다채로운 민속 문화를 전시관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제작팀은 광서 여러 민족의 복식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난감과 패션 디자인을 확장하는 한편 쫑금 원단을 활용한 민족풍 인형, 반려동물 의류 등 신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민족풍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뉴스에 이어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여웅의 변방도시 대현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선생님 왕효강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문화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론단은 막스주의 정당의 인민성과 권력관을 집중적으로 구현하였고 나는 누구이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답하였고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을 시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취지, 인민성과 권력관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아 창건된 선진적인 정당이고 당의 근본 취지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막스주의 유물론적 역사관은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자 당과 국가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은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 역사적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막스주의를 따라 배우려면 인민의 입장을 고수할 때 관한 막스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인민성은 막스주의의 가장 선명한 품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의 권력은 당과 인민이 부여한 것이기에 우리는 권력을 당과 인민을 위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권력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을 잊고 인민과 멀어지면 우리는 원천을 잃은 물,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될 것이며 아무 일도 성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당의 군중 노선을 국정 운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권력을 당의 걱정을 덜어주고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며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여야만 시대와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중국 공산당이 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기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집권 이념을 본질적으로 보면 인민을 위해 집권하고 인민의 의거에 집권하는 것입니다. 신중국 70년의 집권 역사에서 중국 공산당은 집권, 개혁개방, 시장경제, 외부환경의 각종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근본 취지를 고수하고 시종 막스주의 유물론적 역사관과 인민성을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 원칙으로 전환하였고 시종 인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이 옹호하는가 옹호하지 않는가 인민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인민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인민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를 모든 사업의 득실을 가늠하는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속에 전체 인민을 담을 자리가 있지만 유독 자신을 담을 자리는 없다던 현위서기의 본보기 조유록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삿가서기 양선주 공로와 명예를 숨기고 기층의 뿌리를 받고 묵묵히 기여한 전투여웅 장부청 등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였으며 자아를 망각하는 기여록

0: 실제적인 치적을 인민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었기에 우리 당은 시종 인민 대중의 진심 어린 옹호, 충분한 신임,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는 중국 공산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는 데서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강산을 세우고 강산을 지키는 것은 인민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1921년에 창건된 이후 우리 당은 시종 중국 인민을 위하여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의 초심과 사명으로 삼았으며 시종 공산주의 리상과 사회주의 신념을 견지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민족의 독립,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나라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였습니다. 당의 초심과 사명은 당원 간부는 반드시 인민의 충복이라는 역할과 위치를 확고히 정립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삼고 인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인민을 염두에 두고 인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습근평 정서기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국가의 중요한 과업이고 우리는 인민의 충복이라는 말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며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초지일관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시종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당의 취지를 실천해야 하며 수중의 권력에 경외심을 갖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삼아야만 공산주의자의 초심과 사명, 경지와 책임감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당원 간부는 반드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투철하게 터득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해 리익을 도모한다는 것을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실제적으로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을 실천의 귀착점으로 삼고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것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안위를 시종 마음에 두고 확고히 틀어주며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며 대중들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근심거리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힘껏 해결해 주어 당과 인민이 인정하고 실천과 역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치적을 부단히 창조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 본질적인 요구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25일까지 2026년 연간 영화 박스오피스가 1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여름 시즌 박스오피스는 12억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각 지역의 영화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시즌 영화 시장은 공급이 충분하고 장르 분포도 더욱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류 가치 영화, 코미디, 액션, 애니메이션, 수입 대작이 다원화 내용을 형성해 관객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인 상영작 구성과 볼거리는 2025년보다 모두 높은 수준입니다. 여름 시즌은 연중 가장 중요한 황금 기간으로 관람 열기를 발산하고 시장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지난 단오절 연휴 극장가는 중국 영화 사상 단오 기간 총 상영 횟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화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상권 소비 활력도 함께 진작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오후 절강성 항주 국가판본관에서 국보 영락대전 기증 소장식이 진행돼 해외에 다량간 류출되었던 명대 필사본 영락대전 두 권이 판본관에 정식 소장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최대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영락대전은 중국 고전문헌의 보고로 되어 왔습니다. 100여 년의 류실 끝에 현재 남아있는 대전은 재생 불가능한 문명의 유일본입니다. 최근 주천 위성발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문물 01호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습니다. 국가문물국과 장광위성기술주식유한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문물 01호는 중국 최초로 문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의 원격 탐사 위성입니다. 고정밀 광학 원격 탐사 탑재체를 장착해 0.5m 이하의 전색 해상도를 자랑하며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 채널까지 갖추고 있어 문물 자원의 공간 정보 수집과 3차원 모델링, 동태적인 비교 분석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사 이후 문물 01호는 기존의 길림 1호 위성 성좌를 구성하는 130여 대의 위성과 함께 공동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위성망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대량의 정밀한 원격 탐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국 전역에 위치한 각급 문물 보호 구역을 고정밀, 고빈도로 상시적으로 관측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가문물국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과 문물 보호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 원격 탐사, 드론 순찰, 사물 인터넷 감지, 인공지능 분석 등의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주와 공중, 지상을 아우르는 천공지, 협동형 문물자원, 감독기술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문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할 견고한 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17회 량안 영화제 대륙영화 전시가 대북에서 개막했습니다. 8편의 다양한 장르의 대륙영화가 대만 관객들에게 영화 스크린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많은 대륙 영화인들은 관객과의 대화와 업계 교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대륙 영화는 장르가 다양합니다. 문해 영화 해가 중천에 뜨다, 역사 전쟁 영화 동극도, 시대극 장안의 려지, 복근 어촌마을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영화 랑랑인생, 희대, 나의 친구 안드레 등이 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문화관광부, 중앙방송청국, 북경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전국소수민족문예합동공연이
2026년 8월부터 9월까지 북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 제2차 준비회의가 일전에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연변 가무단이 정성껏 창작한 대형 창작 무용극 오설장백이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 참가 작품으로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길림성 대표 작품으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의 최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선정은 연변의 문예창작 실력과 정예 작품 제작 능력을 인정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연변이 예술을 매개로 문화를 정치적 기둥으로 삼아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깊이 있게 구현한 생생한 사례로 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여웅의 변방도시 대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현 곳곳에는 수많은 고적이 별처럼 산재해 대현에 눈부셨던 어제를 말해줍니다. 도심의 우뚝 솟은 변정루는 위엄을 자랑하고 문면은 산서에서 최대의 규모이며 양충무사는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조고관은 벼랑에 의지해 공중에 건뜻 솟아 장관입니다.

그 밖에 대현에는 또 수려한 모습의 아소커 왕탑과 벼랑 중턱에 조성된 절벽인 암사, 정교한 조각이 즐비한 홍복사 전탑, 도교의 암자 봉황관 등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주라 불린 대현은 산서성 동북부 암문관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으로 북악 향산 지맥에 의지하고 남쪽으로 불교 성지 오대산과 연결되어 호타하를 낀 대현은 역대로 산서 북부의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현은 기원전 700년대의 춘추 시기에 진에 속하고 그 뒤에 전국 시기에는 조와 진에 속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서한 왕조 건립 후 이곳에 광무현을 두었고 동한 때에는 안문군에 속했으며 수나라 때인 585년 안문군을 대주로 개명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369년 대주를 대현으로 개명했으며 청나라 때인 1724년 대현을 자개주로 승격시켜 그때로부터 대현은 주와 군, 도의 행정소재지로 부상했습니다. 1911년 다시 대현으로 개명되어 오늘날에 이릅니다. 험준한 지세에 의지한 대현은 남쪽과 북쪽이 산악지대이고 가운데가 벌판이며 그곳에 유명한 관문인 안문관이 자리잡아 군사 요충지로서의 명성을 널리 떨칩니다. 2000여 년간 대현에서는 크고 작은 전역이 1700여 회나 발생했으며 역대로 수많은 영웅들이 이곳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조양자가 대나라를 병탄한 후 조나라 장군 리목이 이곳에서 조나라를 지켰고 한 고조 류방은 안문관을 나서자 평성에 발이 묶였으며 이곳에 발이 묶인 수양제가 리연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북송의 명장 양업과 그의 아들들이 이곳에 천거의 길이 남는 충성과 애국의 스토리를 남겼고 리자성은 이곳에서 열흘 넘어 대전을 벌이고 나서야 북경으로 입성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군사적 위상으로 인해 대현에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월의 풍상고초 속에서 대현 고성은 수차 축성되었다가 파괴되어 현재는 서문 옹성과 북쪽 서쪽의 두 구간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고성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과 한나라 때 장성 유적, 수나라 때 성곽 유적, 명나라 때 축조한 39개의 보루 유적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옛 무덤과 절, 암자 등 많은 고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서형관이라고도 하는 안문관은 대현 고성에서 서북쪽으로 20km 거리에 안문산 자락에 위치하며 명무관, 편관과 함께 삼관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산발이 둘러서고 구불구불한 길이 그 속을 지나가는 안문관은 험준한 지세로 역대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은 안문관 성루는 명나라 때인 1374년에 축소했습니다. 안문관에는 조나라 장군 리목의 사당터가 남아있으며 수기의 비석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명나라 때 세운 무안군 묘비기에는 리목이 군대를 이끌고 수차 흉노와 싸워 승리를 거둔 내용과 안문관이 명나라 때의 전란에도 여전히 군사 요지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초반 안문관은 원나라 잔여 세력의 끊임없는 교란을 받았습니다. 명왕조는 안문관 일대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기란후 륙형을 지휘사로 임명하고 군민을 동원해 장성 요새를 든든히 다지고 군사시설을 증축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적정을 감시하는 초소와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소, 군대가 주둔하는 병영,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 몸에 모은 고건물 변정루입니다. 대현 성안에 위치한 변정루는 명나라 때인 1374년에 신축했고 1471년에 소각된 것을 후에 개축했습니다. 변정루는 하단에 벽돌로 둥근 문을 낸 외벽을 쌓고 그 위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루각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루각에 주둔한 군사들이 빠른 속도로 4개의 성문과 대현 고성에

세월이 흐르면서 변정루는 기존의 군사적인 의미를 잃고 대신 사람들이 루각에 올라 저 멀리 대현고성과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시흥에 젖어 작품을 창작하는 명소로 됐습니다. 대현은 북송 초반 양가장, 즉 양씨 가문의 장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곳이자 양씨 가문의 자손들이 살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현 고성에서 동쪽으로 20km 거리에 위치한 양씨 가문의 사당 양충무사가 그 여웅 가문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남쪽을 향한 양충무사의 문 앞에는 돌사자와 깃발이 세워져 있고 아카시아 나무와 폐방이 있으며 그 맞은편에는 송덩루라고 하는 무대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사당 정문에는 혁시의 장략과 일당충리, 삼진량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세 개의 편액이 걸려 사서의 길이 남는 양가장의 눈부신 무공을 보여줍니다. 양씨 가문의 수장 양업이 전사한 후에 태위직을 추존받고 충무시호를 받았기에 양씨 가문의 사당은 양충무사라고도 부릅니다. 두 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사당의 앞부분 건물에는 사당을 지키는 양씨 가문의 자손들이 묵습니다. 뒷부분의 안채와 별채에는 양업과 그의 부인인 사태군의 좌상이 공양되어 있고 양쪽에는 그들의 8명 아들들의 채색 립상이 세워져 있으며 정조도의 비석에는 양씨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대현은 예로부터 많은 문인 묵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당나라 시인들인 진자앙과 리백, 왕창령, 북송의 학자인 범중암, 원나라 화가인 살도자 등이 모두 대현의 산천에 매료되어 부루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살도자는 어려서부터 조부를 따라 대주에서 살다가 과거 시험에 급제한 후에 각지를 돌면서 벼슬을 하는 중에 여러 지역의 경관을 묘사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강남의 아름다운 경치와 광막한 경관 등을 형상적으로 묘사한 살도자는 원나라의 으뜸 가는 시인으로 인정됩니다. 그가 생전에 다량간 쓴 시를 묶어 편찬한 안문집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대현은 현재에도 도정과 묘당 음악 등 다양한 민간 예술을 전해옵니다. 도인들이 도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던 예술 형식인 도정은 후에 대중들에게 흡수되어 지방극으로 변화 발전했습니다. 대현의 도정은 짙은 향토적인 분위기와 지방 특색을 띱니다. 특히 방언으로 구사하는 도백은 유머가 특징이며 도정 민간 예술인들도 매우 활약적입니다. 도교와 불교 사원의 종교 음악이었던 묘당 음악도 후에는 사원을 나와 민간의 장례식에도 사용되며 현재 역시 민간 예술의 일종으로 되어 농촌 지역에서 많이 전해집니다. 대현은 전지와 회화의 전통도 보유합니다. 600여 년 전부터 이곳의 화가들은 아주 유명했고 1980년대 새로 부상한 대현 민간 회화는 중국의 대만과 향항 지역, 유럽, 남미수에까지 전파됐습니다. 대현은 1988년 중국 현대 민간 회화의 고장으로 명명됐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내 라디오로 듣는 세상. 이어서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 왕효강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우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이 아이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왕효강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왕효강 의사가 말하는 이 좋다는 어린이의 성격도 성적도 아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환아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소망하는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해교통대학의학원 부속신화병원 소아신경외과 주임 의사인 왕효강은 34년째 매일 6시 50분에 출근하고 저녁 9시, 심지어 어떤 때는 새벽 2시 또는 3시에 퇴근합니다. 그는 매일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1년 수술량은 1000건이 넘습니다. 경험 축적을 통해 왕효강 의사는 림상에서 더 좋은 의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왕효강 의사의 교정 진료일입니다. 진료실 밖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칸막이로 막힌 진료실의 구역에서는 동시에 환자 진찰이 진행됐고 서너 명의 주치의가 각기 진찰을 진행했으며 왕효강은 그 사이에서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진찰을 마치면 진료실 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왕효강이 걸어와 진단서를 보고 현재 아이의 상태는 좋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의 배를 만지면 뭔가 있는 듯합니다. 선생님의 영상을 보니 우리 애도 협두계증인 것 같습니다. 왕효강 의사를 찾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듯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효강 의사로부터 시원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료표 추가 요구를 왕 의사는 종류로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루는 오전 8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약 270명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인 왕효강은 진료실 밖 환아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애매모호하게 답하거나 좀 더 지켜보라고 하면 1년인지 2년인지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들도 계속해 고통 속에서 후덕이는 걸 알기 때문에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하북송 당산 출신인 왕효강은 1991년 대학 입시를 마친 후 원하던 복단대학에 붙지 못하고 당산에서 8년간 의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상해교통대학의학원 전신인 상해제2의과대학 연구생이 합격했습니다. 그 후 박사 공부까지 마치고 2012년 신화병원 신경외과에 가서 의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상해에서의 20년간 왕효강은 늘 열심히 뛰는 노력가였습니다. 동제대학, 복단대학 졸업생들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왕효강 의사는 좋은 소비수와 기술을 꼽았습니다. 2013년 그는 팀을 이끌기 시작했고 2015년 수술량은 450건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수술을 많이 하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왕효강 의사는 처음부터 진찰량을 많이 확보해야 품질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후 왕효강 의사는 많은 의사들이 회피하는 소아과로 전향했습니다. 자신만의 환자층을 형성하고 수술을 주도해 난치병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왕효강은 솔직하게 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아신경외과에서 많은 환아들을 치료해주는 용환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소아과로 전향한 것은 모든 병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치료법을 세분화했습니다. 환자들을 민들레에 비유하는 왕효강 의사의 인기가 올라갔고 왕효강 의사로부터 진료를 잘 받는 환자들이 더 많은 환자들을 소개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천건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년중무효라 해도 하루에 3건 가까이 완성해야 됩니다. 당일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나면 왕효강은 이튿날 병실에 가서 무료로 진찰을 받게 합니다. 입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사를 보여도 된다는 등의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환자에게 알려주고 또 병원 내의 동료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왕효강 의사는 자주 겁니다. 입소문을 탄 결과 2025년까지 왕효강의 환자 중 90% 이상은 외지에서 찾아온 환자입니다. 해도 뜨지 않은 겨울 아침에도 왕효강은 일찍 병원에 도착합니다. 하루의 수술을 마치고 당일 진찰도 끝내고 다음날 수술이 잡힌 환자들을 하나씩 찾아 상태 확인을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 됩니다. 그가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모두 일어나 간절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의사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간절한 눈빛이 뜨겁게만 느껴진다고 하는 왕효강 의사는 진정으로 모든 아이들의 상태가 좋기를 바랍니다. 이 꼬마의 상태는 좋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이 말 한마디에 순간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53세인 왕효강은 의사 삼촌이 좋다는 말이 화직하고 의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정색하며 농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의사 할아버지라는 말에 익숙해진 그는 아이의 상태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항상 웃으며 따뜻함을 전합니다. 수많은 환아 가족이 외지에서 그를 찾아오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듯 싶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왕효강 의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다음은 영화관 도서관 순서입니다. 가정교양 전문가 윤건리가 최근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3과 읽으면 리에되는 도덕경 두 권의 신작을 북경국제도서박람회에 선보인 가운데 작가 출판사가 주최한 신작 발표회에서 윤건리는 독자들과 현대 육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나눴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윤건리의 이전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계열은 누적 발행량이 천만 부를 돌파했으며 저작권은 한국, 越남, 타이 등지로 수출됐습니다. 이번에 동시에 출시된 두 신작은 각기 치중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3은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 가장 간단하다에 이은 계열 후속작입니다. 읽으면 리에되는 도덕경은 저자가 교육학적 관점에서 국학경전을 해석해 성현의 지혜와 현대 가정교육을 융합시킨 새로운 장을 연 작품입니다.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백경승은 이날 축사에서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삼은 사랑과 자유라는 핵심을 이어받아 문학적인 미감과 현실적인 힘을 겸비하고 있으며 딱딱한 설교가 없이 복잡한 교육적인 이론을 생활의 지혜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신간 대담고리에서 윤건리는 작가 출판사 부총 편집인 서치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신작의 집필 구상과 핵심적인 교육 관점을 체계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출간된 지 17년이 됐고 사회 환경과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건리는 다년간의 관찰과 고민을 결부해 이번 세 번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전작에 비해 좋은 엄마가 좋은 선생보다 낫다 삼은 부모와 자식 간의 주제를 넘어 결혼 경영, 금전관, 자기 치유, 생명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으며 청소년 우울증, 전자제품 중독, 엘리트 가정교육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난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한편 책은 짧고 세련된 단문 형식에 간결하고 통찰력이 있는 짧은 말 코너를 조합해 현재의 단편적인 독서 습관에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중앙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2: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

관 삐죽 치르길 셋 우차우맨네레 소르겔랏 질란에 보우댄 학신에 여순네 호일 하갈 소르겔자 지네 마음은 이기 돌들렌 직대른 얼른 두심을 쫙대헬탓 아랍은 얼네 복도이지는 천짤렉 돌단 알트네르테 쪼겠진 호들칠레 아리 버도 양신데네 하르게 돌만 저적던 아르헤 너르네 수둥 왕비 안수목인 부이건 침그리제 이순내고 로테떼발이기 택시부인다건 흑테르제 허야른 로테부스니기 돈다구란다 칭레 오이군 에레테 핀텐관 말기 대군들 심결자 나른 사른데 꽃린다 울미 울대겐 독대리자 아르베 너르네 버그디진 벌 잘르리지간 희긴대무이다 암흐스니에는 동나롯 이진이간 옥타대여스이자 알든 에레테 진딩전 아르베 너른 이진 벌 잘르지 제더작 아르벤나는 이젠난 잘르잡젠 흠마가 알루로테 시우르도아 트리군더텐 울갓 알르케르딘 지우르부든 마이르탈른데 제더 이젠에고 버그다 잘르잡젠 흠마가 으르루로테 시우르 트리군더텐 울갓 을랑게르딘 지우르부든 마이르탈른데 제더 나노마든 자니 아르나무스킴메 메덱찻 예린 터근 트리도스 떠르탈른 베르갈잣 네무나무스쿵나도 알른다가 알랄라든 네타호이긴 빌린준 어이르갈른 지그들랏 아이르게 오그짐 이든들들들마르 온다데나르 오라다 보라든나 보아가다 타르든나 타비도 타르마고 타르 처음마르 오그리 질란덴 하르시노 알덴 펜제 다이네 돌탈돌 돌마나 아름너른 이제네 저벌을 적지지 원래고 이제인 저기네 자 잘라대주 보호가 아슬릉인 대군들 알흘름인 기시겟 알릭겟인 지구르바다 크슬리주 시겟 이흔나고 로테 지울롱돈 사구린데 대잘라낸 소갓 산바우루이 대진은 외갓 세투스멜 언니가 한 비차가 두지 히드 비축 지르긴 우누 바이관 벌려들은 조벌락 한에 둘 황 황다이소다 하트내긴 돌음 꾸러워지 이기네 돌 황다이소다 에나긴 돌음 꾸러지오날 꿀덕꿀덕꾸나로도 굴내돌문 동탕대든 예민제 그 덕은 아름다운 허지의 대관조들 청상부가 사이상 현두문 해린다이 꽃지별근 상무수고 부신내문 성인도 제른도문 제도 다른화의 다른 다르탕인 다른 조다 다불지대 성신왕같은 구신부인 아이도다 벌교다른 정을리지 벌교디진우젓 로긴 젓길리기 헤라 바이르테 벌만 울루각인 저기 호르제호 돌단 뚱부린 등 우드르무 두갈 겔벌련만 뚱은 탈등 울룽등 뚱인 젓긴 무효화등 바람 탈등 바가등 바람 탈때 호덕등 헤어 탈등 허덕등 허리로부대 성인 진문내고 달 지우랜등가 지리링 치치기는 미화등 질라는 보고된 하신우가 제라 증과의

자, 원을 소리긴 더가두게 사고인도 잘해 더갓 비첩 지르긴 두심을 날 도예를 갈른 집들은 족들찻 맑은 자락은 원어벌찻 망포 햄식 매력을찻 향야 호반 니구리가 나올랏 오늘 알든 겨릇 진수령 집을 사디가 늙었을 모습 토련이진 이허라 바이르테 젤륵 봇 우르론 무리 넓은 세뜻 무르끈그간 도심을 낫 무둘러 고치를 배워서 무르진던 데에서는 얍들로 지르고 와야발 양성이 닿나봐 들차 바르군 무르네 혈도 발뜻으나 니근 도심을 음문시에 실잣 월존 이기네 응나도로 방문 무릎 구석들 귀찮아

그간 들던 텔레노 담사 우주엔 표심을 믿니 무둘르게 왔지를 벌레겠다 나도가 알든 둘 아무렇듯이 헨 배호 작가 아르까지를 벌어본 아다든 왜 알든 둘둘 돌렉초 왜 음은 가지를 무셔댄 왜 으르드는 담둘 걸렉초 왜 죄를 가니야는데 제례해 왜 둘인 것들을 독수를 왜 둠은 아르드 저울랭 왜다 아르딜 긋 안타라 얼마

이번 이해라 산들지 이진에 염은 물흘른 속디제해 우시야도 등린 호박은 독등은 나도 일된성 등흑도심은 미니 무둘로 과실어본 애궁의 우지불다 시샤왕 뉴허궁 운해 여스네자 술먼친 주름이